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상록소.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편벽한 시골에서 태어나 가수의 꿈을 끝내 이룬 조삼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청장 고원.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까자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고향 찬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까자우송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그대가 그리울 때.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장신철 가수의 노래입니다. 요요남.

민족의 멜로디 김문호 가수가 부른 하얀 편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고원시 산자부 전국시대 진나라 무덤유적에서 최근 고고학적 중대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연구진은 다학제 공동분석을 통해 약 2300년 전 전국시대 진나라의 곡물주 잔류분을 성공적으로 확인했으며 당시 술을 빚는 데 사용된 원료와 양조 방식도 밝혀냈습니다. 산자부 무덤 유적은 고원시 원주구에 위치하며 전국시대 진나라 장성과 빈접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83기의 전국시대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진문화를 대표하는 청동 산두호 안에서 3740ml의 고대 액체 잔류물을 채취했습니다. 이 청동호는 직물 안감과 유기질 진흙을 이용한 이종 밀봉 구조로 외부 오염을 차단했으며 덕분에 2000여 년 전에 고대 술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됐으며 증발도 적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공개된 전국시대 진나라 시기 주류 유물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정보량이 가장 풍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다학제 종합 감정을 통해 진나라 사람들이 이미 곡물로 누룩을 만들어 발효제로 사용했으며 당화와 발효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숙련되게 구사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는 전국시대 진나라 사람들의 양조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발견은 명하 지역 전국시대 진나라 시기 주류 양조에 대한 고고학적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구한 곡물 양조 역사를 뒷받침하고 선진시대 농업발전, 고대인의 음식문화와 수공업 기술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실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유명향촌 정원으로 유명한 마을 서만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해남성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이 통일적으로 용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전면적인 종음치당의 성공적인 실천을 깊이 있게 총화한 것이고 집권당 건설 법칙과 국정운영 법칙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으로서 당의 장기적인 집권 과정에 자기 혁명을 추진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의욕자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어떻게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홍색 강산이 영원히 새기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업의 흥망성쇠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택동 동지는 일찍이 연한 시기에 어떻게 지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 기틀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직 인민이 정부를 감독할 수 있게 해야만 정부가 으라태지지 않는다라는 답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면적인 종음치당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켜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 기틀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답안을 찾아내고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 규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당의 자기 혁명 제도 규범 체계를 보완하는 데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조항은 전 국면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감독 체계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독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국정을 운행하는 재반사업에 일관시켜 강력한 감독으로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조항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포괄적인 순시감독과 파견감독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고 당조항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내 감독조례를 제정해서 포괄적인 당내 감독을 추진했습니다. 19차 당대 이후에는 공략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전부 국가 감찰 범위에 포함시키고 점차적으로 포괄적인 규율 감독, 감찰 감독, 파견 감독, 순시 감독 구도를 형성했으며 또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해서 인민 대표대의 감독, 민주 감독, 행정 감독, 사법 감독, 심계 감독, 재무 회계 감독, 통계 감독, 대중 감독 여론 감독 등 각종 감독이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했습니다.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기틀이 점차 보완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감독 제도가 끊임없이 완비화되며 문제를 발견하고 착오를 시정하며 관리를 촉진하는 기능이 꾸준히 증강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한다는 기본 전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한다는 것은 바로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령도하에 당위원회의 전면적인 감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며 각 부류 감독 주체에 대한 령도를 총괄하고 강화함으로써

0: 있었소. 감독사비, 결책과 포치의 지휘, 자원과 용략의 통합, 조치와 수단의 활용면에서 보다 협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급 당위원회의 주체적 책임, 특히는 수장의 제1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 전담 부담으로서의 규를 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 기능 부문의 감독관리 직책을 일관시켜 구체화하여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통일적으로 조율하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 구도를 완비함으로써 감독 사업에 대한 당의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며 전 과정의 일관된 용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문책이라는 예리한 수단을 잘 이용해서 지도 간부, 특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관할 분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주동적으로 감독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독촉함으로써 당 건설과 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목표와 과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전면성과 효과성을 통일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관건적 소수를 잘 틀어줘 전반적인 감독 체계가 보다 엄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행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종 당내 감독의 정향성 인도하에 각 부류의 감독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효능을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관련된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통합을 강화해서 통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하고 항구적인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의 자기 감독과 인민대중의 감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도를 보완해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해 문제를 발견하고 어유를 바로잡는 기재를 형성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을 위해서 행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권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감독의 정치적 속성을 확고하게 파악한 기초에서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전반적인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수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적 순서에 칼 같은 단속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힘써 정치적 편차를 바로잡고 정돈 개진하도록 독촉함으로써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 그리고 당조항의 결집과 포치가 관철 실시돼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감독 대상의 직책 및 사명 리행을 독촉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해서 당 조직과 지도 간부들이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 및 기재적 차원에서 감독 난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수장과 지도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며 감독 제도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해서 제도에 의해 권력을 제약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간부를 관리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진일보 형성시켜 재반 감독이 보다 규범적이고 보다 강력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감독 제도의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공연 시장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공연업종협회가 발표한 전국 공연시장 발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상업성 공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41% 증가한 304억 8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관객 수는 5.28% 늘어난 9,881만

1,800명에 달했습니다. 생활봉사 소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공연산업은 내실 있는 성장에 박차를 가하며 대중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채워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산업의 소비 창출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상해에서 열린 제1회 중국 희극 매화상 국제 우수 극정 목전에서는 11일간 10편의 정품 극과 8대 극종, 16명의 매화상 수상 예술가들이 번갈아 무대를 장식했고 3회의 공연과 12회의 예술 종목이 연이어 펼쳐지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중국 무대 예술의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올 들어 지방 희곡의 지역 경계를 넘어선 인기 열풍도 거셉니다. 사천극, 화자 표령 수자료와 홍루지봉은 상해와 절강성 순회 공연을 열었고 문화상 수상작인 무극 삼타 백골정은 30여개 도시를 누비며 전국 각지의 관객들에게 무극만의 독특한 멋을 보였습니다. 대형 공연 분야 역시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반기 5,000명 이상 규모의 콘서트와 음악 축제 등 대형 상업성 공연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7% 증가한 171억 1,1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관객 수는 20.37% 늘어난 2,328만 2,800명에 달했습니다. 무극 시장에서는 민족 무극 홍루몽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다수 지역에서 긴급 추가 공연을 결정했고 실화 바탕의 형사 수사물로 깊은 울림을 준 파빙은 타 지역 관객들의 원정 및 재관람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장공의 면모, 북상, 소동파 등 대표 작품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치며 검증된 흥행 IP의 작품들이 중소도시 관객층으로까지 조변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식지 않는 대형 공연의 열기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중소도시의 새로운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전국 각지의 문화 소비 활성화를 크게 견인했습니다. 지난 5월 성도의 대표 명소인 관착 골목에 관착 무계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서며 골목과 고택마당 곳곳에서 70여 편에 달하는 몰입형 공연이 펼쳐졌고 이는 100년 역사의 이 옛거리에 새로운 풍경을 더해줬습니다. 마당 속의 연극, 길 모퉁이의 연극, 골목길의 연극이라는 감각적인 기획 덕분에 관객들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뜻밖의 즐거움을 만났습니다. 공연은 전통적인 전문 극장의 틀을 넘어 상업 지역과 옛 골목의 고택, 공공 공간으로까지 스며들어 저마다의 색깔을 지닌 특별한 무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중심으로 한 복합형 소비 공간이 빠르게 조성되며 도심 속 미니 여행의 인기 명소로 떠올랐고 이는 잠재적인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심양고궁박물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심양고궁은 11일 전장산하 심양고궁박물관 설립 100년 100점 문물전을 선보여 박물원의 100년 발전 과정을 돌이켜봤습니다. 1926년 심양고궁박물관의 전신이자 동북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동삼성박물관이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설립됐으며 1929년에 대중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100점의 문물이 전시되었는데 서화와 도자기, 옥기, 직수, 칠기, 고적, 유리기, 범랑기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풍부한 품목과 완비된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전시품 중에 청대 금칠채색, 복수문 투각 팔방합 등은 청대에 그림이 있으면 반드시 뜻이 있고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하다는 궁정의 신미와 길상 문화를 보여주고 청월 백지각사, 오체 금룡 단조포 등은 청대 황실의 제사 례제와
최고 수준의 직수 기예를 집중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청록 유리 화장 세트 등 다수의 훌륭한 기물은 심양 고궁 소장품의 깊은 조력과 문물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기획자 림성호는 서화류의 문물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서 축 운명의 초소 락신부, 사왕 왕시민의 운곡 교성도 및 량셰녕 당대가 함께 그린 송학도 등 명가의 대표작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판교가 71세에 그린 총족도도 전시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기 드문 송나라 판본서적과 교통기한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은표도 모두 전시에서 공개됐습니다. 그중 천공 천록 림 랑서목 3편 장서에 속하는 송나라 건상본 례기는 청대 궁정의 옛 장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표면에는 노란색의 금사 비단질 소이가 덮여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존하는 천목 3편서는 20부도 채 되지 않아 국가의 소중한 고적에 속한다고 합니다. 길림예술대학이 주최하는 국가예술기금 2026년도 예술인재 양성지원 프로젝트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인재 양성 개강식이 장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양성반은 총 75일 동안 진행되며 한 달간의 집중 리론 교육 후 현지 조사와 창작 공연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문화의 발굴과 보호, 계승, 혁신 발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길림예술대학의 학과 기반과 우수한 학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학습과 실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과 여러 민족 문화 간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전통 기예와 현대 창작 능력을 겸비한 복합형 음악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향상을 위한 인재와 지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박물관 전시에서 나타난 문자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국가문물국은 19일 박물관 전시 내용 심사 강화를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모든 등록 박물관의 기본 전시, 상설 전시, 림시 전시 내용 그리고 각종 안내 표지, 공지 사항, 안내 알림 등 공공 봉사 정보가 망라됩니다. 통지는 각 박물관이 자체 기관에서 개최하거나 자체 기관 명의로 개최하는 전시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고 업무 책임제를 엄격히 이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전시장을 순찰하고 전시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박물관은 전시 내용 심사의 책임 주체로서 전시 내용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외주를 주거나 심사 책임을 위탁하거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는 또한 각급 문물 행정 부문이 박물관 전시에 대한 등록 관리와 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감독 기제를 구축해 박물관 전시에 표준화된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향촌, 정원으로 유명한 마을 서만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서만촌은 마을이 뜨리고 뚜리 마을로 두 바위산 사이에 조성돼 풍부한 공간 구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변화로 촌인 합일의 정치를 보여줍니다. 뒤에 바위산을 넘고 앞쪽으로 추수를 마주한 서만촌은 풍수학적으로 바람을 피하고 산수 좋은 최고의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명나라 시기 때 갑부로 된 진사범이 터를 잡은 뒤 지금은 수십 채의 명청식이 보루식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서만촌은 기이한 구도와 함대한 배치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경사진 바위 위에 조성된 서만촌은 동네의 앞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뒤로 들어가면서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과 목

수, 화, 토, 오향을 의미하는 다섯 갈래의 돌길이 30채 조택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거기에다가 2m 높이의 담벽이 온 복리를 감싸나 커다란 보루식 건물 군락이 형성됐습니다. 소만촌의 담벽이는 적지 않은 문을 내서 마음을 드나드는 데 편리하게 했습니다. 남쪽 담에만 해도 하늘과 땅, 인간을 의미해서 천문, 지문, 인문을 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담벽이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는 누구든지 마을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대신 마을 안의 뜰과 뜰 사이에는 자그마한 문을 내서 온 동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 집의 뜰이만 들어서면 온 동리를 다 돌 수 있어서 소만초는 마을이 뜰이고 뜰이 마을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런 구도는 도로 소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이에 오고 가는 데도 편리를 줘 마을 주민 사이를 더 가깝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많은 건물들 속에서 소만촌의 비조 진사범의 저택은 얼핏 보기에 너무 평범합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일반 골목에 위치한 진사범의 저택문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밀고 들어서면 벽돌 조각과 목각 물이 화려하게 돌로 된 문턱에 귀여운 돌 사자가 조각되어 있는 두 번째 문이 맞이해줍니다. 심지어 문에 걸려있는 쇠로 된 문고리에도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문은 순수하게 만들고 뒤에 숨은 문과 건물은 화려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주인의 자질을 잘 보여줍니다. 소만촌의 가옥은 대표적인 산서풍의 사원입니다. 뜰은 반미터 정도 높은 단위 의해서 두 번째 부분으로 나뉘고 안채와 별채, 루가, 화장실, 마룻간, 나뭇간, 방앗간 등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질서 있게 위치했습니다. 단우의 조항에 위치한 안채는 보통 돌을 쌓아 지은 움집형 건물입니다. 정교한 무늬의 돌 대들보가 기둥과 함께 긴 초마를 받들고 있고 위에는 아담한 건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루각으로 되어 있는 별채의 1층은 나뭇간이나 방앗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여자의 교방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건물의 벽돌과 나무, 돌에 정교한 조각을 새겼습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어울린 산세의 조각은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황실을 버리면 고궁을 보고 가옥을 버리면 산수로 오라고 합니다. 소만촌 집집의 문 위에는 서진사, 은진사, 명경제 등 액자가 걸려있는데 대부분 청나라 시기 때의 것입니다. 세진사와 은진사는 과거 시험에 급제에 얻은 칭호가 아니라 번번이 락방한 선비를 위안하게 지어준 호명입니다. 소만촌에는 돌로 지은 움집형의 사효담과 벽돌로 나무로 지은 진씨종사가 있습니다. 회색빛의 외벽과 웅장한 문, 날아갈 듯한 초마의 루각식 건물을 가진 진씨종사는 주인이 부자이면서도 관로임을 보여줍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해남성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해구 국흥로의 문화지표들 사이에서 해남성 박물관은 마치 한 척의 정박한 문화방주 마냥 해남도 만년의 문명기억과 남해 천년의 비단의 길에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해남성의 유일한 성급 종합성 박물관인 해남성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이자 국가 4위급 관광구이며 44,500평방미터의 거대한 규모와 12,000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으로 섬의 역사, 민족 풍속, 해양 문명을 엮은 해남의 립체 교과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년 설립 이래 박물관은 최초의 루추한 환경에서 당면의 문화전당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해남 고고학자들의 수십 년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은 고고학 대오는 35,400평방킬로미터의 해남도와 350만 평방킬로미터의 남해에 발자취를 남기고 선문명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관내 2만 5천여 점 문물로 구성된 전시체계는 기나긴 해남 문명의 화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남 역사 진열에서 삼아 낙필동 유적지에서 출토한 13매 인류 치아 화석은 인기가 드높은 전시품입니다. 화석은 해남 인류 활동의 역사를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랐고 신구 석기 시대 과도 단계의 연구에 관근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6000년 전에 능수 영돈 유적지, 서사 감천도 당송시기 유적지에서 출토한 도자기 파편, 가마 파편은 선민들이 남해에서 자리 잡은 흔적을 제시했고 중국 어민들이 남해를 개발하는 유구한 역사를 입증했습니다. 최고의 보물 전시구는 박물관의 가장 각광받는 부분입니다. 전국시기 상감 명문 청동복합검은 정밀한 상감 조충서 명문으로 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에 새긴 12자의 명문은 어월지역 무기공예의 최고의 수준을 상징하고 고대 해남과 중원의 문화연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 현문 쌍이 구리가마는 당시 군대의 행군 취사도구로서 중앙정권이 해남으로 온 실물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남송 시기 화광초 1호 침몰선 유적은 6층의 구조로 되었고 근 만점의 복근산 강서산 도자기를 실은 채 바다 밑에서 800여 년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침몰선은 중국 고대 수밀 격벽 기술의 정밀도를 과시했을 뿐더러 해상 비단의 길의 번영을 증겨냈습니다. 민족문화 전시청은 해남의 독보적인 특색들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청나라 시기 경려 풍속도는 그림과 글로 리민 선족들이 집을 짓고 방직하고 향을 채취하는 생활 전경을 세밀하게 그려 명청 시기 려족 사회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려족 견직 예술의 최고의 작품인 오룡출의 룡이불은 노란색, 하얀색, 초록색 등 견사로 웅장한 그림을 엮었습니다. 이 작품은 궁정에 바치는 희귀품일 뿐만 아니라 민족 지혜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황화리 공각방 문미 위에 새겨진 단풍조양, 송로동춘 등 문양은 해남 특산과 민간공예를 완벽하게 융합시켜 지방 특색이 아주 농후합니다. 도자기 전시관과 수중 고고 전시구에서는 점차 뚜렷해진 해양 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관 가마터에서 출토한 수천 점의 청화, 청유 도자기는 해남 도자기 가마 고고학의 공백을 메웠고, 화광초 1호 침몰선에서 출토한 청백유 화구 봉수호는 페르시안 금은기 풍격의 조형으로 동서방 문화가 융화하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물들은 이슬람교도 산호성 묘비 등 수당품과 함께 해남이 비단의 길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실물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혁명 문물 전시구는 영광스러운 혁명 기억을 새기고 있습니다. 풍백구 장군의 회동시계는 해남 혁명의 불금기가 23년 동안 휘날린 장거를 증견했고, 장옥화 장군의 필기책은 해남 해방 전역의 선박 수량, 지휘원 이름책 등 관근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소중한 군대 역사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품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청의 견직기에 전통기곡과 서로 아울러져 해남 문화의 정신적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낙필동의 고대 유적에서 화광초 1호 침몰선의 출토 문물까지, 리족 견직의 전통기예에서 해남 혁명의 역사 유물까지, 해남성 박물관에는 추상적인 서정이 없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문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해남의 선민들이 어떻게 터를 잡고 해남이 어떻게 비단의 길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되었으며 해남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전승하고 혁명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명백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중점대학 석사에 합격한 한 능력자 아빠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요즘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능력이 되면 아빠가 대학원 시험을 한번 보세요. 섬서성 서안시에 사는 장지강은 지난해 사춘기 딸의 이 말에 자극을 받아 직장에 다니며 5개월 동안 시험 준비를 한 끝에 서북공업대학 MBA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원 진학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딸의 학습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지강은 평소에 업무로 출장이 많습니다. 지난해 고중 입학 시험을 앞둔 딸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신신당부하자 딸은 능력이 있으면 아빠가 시험을 보세요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생각한 다음에 말로 아이를 가르쳐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학

출장길 고속철에서도 공부했습니다.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학원 시험 과목에서 유리한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를 전부 풀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숙제를 하고 그는 옆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집안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5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한 끝에 지난 6월 그는 서북공업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딸은 자진해서 친구랑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중입학시험에서 딸은 모의고사보다 95점 높은 점수를 받아 무난히 고중에 진학했습니다. 장지강의 대학원 합격 영상이 화제로 되면서 많은 중년 네티즌들이 나이와 가정, 일에 묶여있어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장지강은 소설이나 전문서적을 읽고 강연을 듣고 지식 관련 짧은 영상을 보는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장지강은 딸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훈계조의 설교가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자신에게 나이는 결코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핑계로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중점대학 석사에 합격한 한 능력자 아빠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평 주석이 해칠 리마 잠비아 대통령의 련임 당선에 촉전을 보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양질 의료 자원이 기층 민중들에게 혜택을 마련해 주어 건강 중국의 새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1: 중공주항과 공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장교에게 2급 우주 공훈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용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훈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살바도르 립법회의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20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하카인대 하칠 리마에게 촉전을 보내 그의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연임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두 차례 회담을 갖고 함께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실무적 협력의 성과도 풍부하고 다자간 사안에서 밀접히 조율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칠 리마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중국 아프리카 협력논단 북경 정상회의의 성과를 관철하고 전통적 친선을 계승 발행하며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호혜 상생의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 잠비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1: 전민 건강이 없다면 전면적인 조요 사유도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인민의 건강을 선체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진이 건강 중국 건설의 총사진을 그려 기층을 중점으로 하는 신시대의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하고 건강 중국을 하나의 리념축 구상에서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18차 5기는 전망계획은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기로서 의료보건의 중점 하향 이전과 자원의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야말로 이 총사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착안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여 오랫동안 량질의 의료 자원이 도시에 집중돼 왔습니다. 기층에서 의료기구까지 가기 멀고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것은 국민 건강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국정을 바탕으로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기총으로 내려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진보건소에서 마을보건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에서 의료양로 결합기관에 이르기까지 의료보건 업무의 중점을 하향 조정하고 의료보건 자원을 하향 배치하여 기층보건 업무의 민생지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세종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열린 가운데 기층을 중점으로 한다는 말이 신시대 보건과 건강 업무 방침에 첫마디 실렸습니다. 이후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이 실시되면서 건강중국의 상부 설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협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서둘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층 의료보건 체계의 모습은 모두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가 가장 완비화된 기층 의료보건 봉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현의 80%가 넘는 곳이 영상, 심전도, 검사 등의 자원 공유센터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는데 의료적 군중 봉사 차수는 연인수로 3억 3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기층 검사, 현급 진단, 결과 상호 인정은 병을 보이려면 대도시로만 가야 했던 낡은 경험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기반 자원이 취약한 지역으로 긴밀형 의료 공동체를 바탕으로 원격 진료망이 현급 병원의 두 뇌를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안녕 제1인민병원 의료공동체 심전도센터에서는 6개 향진보건소와 64개 말보건실에 이동식 심전도 기기가 견본을 채집한 후 오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보고서를 내보내므로 마을 주민들은 촌 보건실에서 현 병원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능숙해지면 사람의 인식도 따라와야 합니다. 각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층에 소혈 방식의 용량을 보냄으로써 인재를 보류하지 못하고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며 봉사가 세심하지 못한 등의 허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기층의료보건 인력규모는 약 50% 증가했습니다. 농촌 맞춤형 무료 의대 생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중소부 각 향진 보건소마다 가정의학과 의사 3.5명을 배치했습니다. 2,199개 현 단위 긴밀형 의료공동체와 81개 도시의료그룹을 기반으로 상급병원은 핵심 인력 파견, 멘토링 지원, 원격 치료를 통해 성숙한 진료 기술과 표준화된 진료 규범을 현과 향촌으로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가정의사는 139만 1,000명에 이르고 전국 로인 기약 인원은 1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 추적관찰, 건강선별검사, 재활지도, 체육의료용합이 일반 시민의 가정으로 들어가 의료보건 봉사가 질병치료 중심으로부터 인민건강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편벽한 지역의 난치성 중증 환자들에게도 현장으로 내려온 의료 자원으로 똑같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재선 전문가팀은 소장에서 순회 무료 진료를 진행했는데 팀의 자원봉사자인 장족소녀공상은 한때 종증 척추 측만증 환자였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전문가팀에 의해 질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키가 120cm도 채 되지 않던 데로부터 140cm가 넘는 체격으로 자라났고 올해 대학에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하향 배치가 가져온 변화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장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기층 의료 보건망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 의료 사업이 보편적 보상과 균형, 전민의 공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 전망입니다.
0: 중공조항 공무원 조항군사위원회가 8월 20일 장륙에게 2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영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신주 21호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 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은 우주선을 타고 천하 핵심 모듈에 성공적으로 입주해 궤도에서 7개월간 머무르면서 세 차례의 우주 유영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110여 개 우주 정거장 건설과 승격, 유지 보수 임무를 완수했으며 1년의 우주 과학 실험과 기술 시험을 진행해 2026년 5월 29일에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는 우리나라 유인 우주 공정이 우주 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여섯 번째 유인 비행 임무로서 신주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의 도킹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우고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 승무원의 궤도 체류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 사업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 자강이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종합국력과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제고하고 전체 중화 아들딸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층 더 강화하며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욕 넘치는 분투와 분발 진취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던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의 원만한 성공에는 광범위한 과학기술자, 우주비행사, 간부 직원, 해방군 지휘관의 지혜와 심혈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대표인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한결같이 당을 향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다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해 강대한 중국의 기계와 중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장륙 동지는 2년 만에 다시 우주로 날아올라 지령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총 7차례의 선실위 활동을 진행해 중국 우주비행사 개인 선실위 활동 횟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비 동지는 진취적인 자세로 훈련에 매진해 첫 비행에서 3차례의 선실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인비행 임무를 수행한 최연소 우주비행 공종사로 됐습니다. 장홍장 동지는 성실하고 차분하며 기술이 뛰어난 탑재체 전문가로서 영광스럽게 신주 21호 승무원으로 선발돼 1년의 우주 응용 실험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유인 우주 사업에 세운 탁월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중공조항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장륙 동지에게 2급 우주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 동지에게 여웅 우주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고수하며 숭고한 사업에 헌신한 시대의 선구자이자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 꿈을 펼치며 우주 강국 건설에 앞장선 모범입니다. 당주왕은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하게 단결함으로써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지구 위성 정신과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힘써 발행하고 영예를 수여받은 우주비행사들을 본받아 필승의 신념을 굳히고 고무된 투지를 유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대한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민 대당에서 살바도르 립법의회 가스도로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레일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주년 기념일이라고 비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여 상호 지지하는 보수로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살바도르가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찬성하며 상호 존중, 평등대오, 협력 상생,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를 서로 다른 규모와 서로 다른 국정을 가진 국가 간 진선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민생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되고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민심상통을 촉진하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우호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살바도르 립법대회와 전문위원회, 쌍무친선소조, 인대대표와 의원 간의 친선 왕래를 강화하고 법치 건설, 빈곤 감소 발전 등 방면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무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과 전 과정 인민 민주 발전 성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국가 관리 경험을 교류하여 각자 국가 발전과 진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가스드로 주석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년 동안 쌍방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하며 호혜 상생

0: 나아가면서 양국의 친선이 지속적으로 공고해졌다고 비웠습니다. 살바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경제,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유민에게 실제적인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살바도르 립법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무협력 촉진을 위해 교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각지에서 중대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강소성 염성에서는 회화 입회수로 회부중초 주체공사가 전면 완공됐습니다. 이는 회화 입회수로 2기공정 중 첫 번째로 통수운행이 가능한 중추공정입니다. 회가 입회수로 2기 공정은 국가 중대 수리 공정으로 총 길이가 162.3km이며 기존 1기 공정을 기반으로 확장과 개조를 진행해 홍수 배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2000톤급 선박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 회가 류역의 고효율 출해 통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련의 교통기반 시설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일 섬서 서안에서 안강을 잇는 고속철이 도면에 따른 시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정식 개통 후 두 지역의 철도 운행 시간은 약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관중과 섬남 지역의 1시간 경제권이 빠르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20일 하남성 주구시 평정산 루화 주구 고속철도의 핵심 지역 공정인 정주 부양 상행 연락선 특대교가 40분 만에 시계 방향으로 25도 회전해 정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후속 교량 가설과 궤도 부설 작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정산 루화 주구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서북부에서 중문을 거쳐 장강 삼각주까지 이어지는 고속 여객 새 통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흑룡강성 할빈시에는 동북지역 최대의 계류 아치교인 송화강 특대교가 성공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교량의 총 길이가 약 4,700m에 달해 할빈 현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일 길림성 도남시의 20만 톤 그린 메탈롤 2기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연간 20만 톤의 그린 메탈롤과 만 톤의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연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증류 송전 공정에 감속성 제4구간이 관통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진령산맥 서쪽 기슭을 가로지르며 총 길이 67km, 전체 공정 중 공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전선 가설 진도는 90%를 초과했습니다. 감속 전기 절강 진입 공정은 총 연장 거리가 2370km로 우리나라의 서부 전기 동부 수송 전략의 핵심 간선 에너지 통로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매년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360억 킬로와트시 이상의 청정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 제조, 고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업 경제의 혁신과 우량화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을 대표로 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약 50% 수준으로 상반기보다 약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센서, 메모리 반도체, 광섬유 등 제품의 생산량 급증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후표로 제조, 비행기 제조, 스마트 장비 제조 등의 업종 성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안위성의 경우 올해 들어 집적회로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수년간 준비해온 다수의 산업 프로젝트가 현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내 생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집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공업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중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출 납품액은 각각 41.2%, 8.4% 성장해 전체 규모 이상 공급 수출 납품액 성장에 대한 겨룰이 각각 25.8%, 30.7%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각지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잇따라 수확돼 농가 소득을 이끌고 농촌의 전면적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과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귀주 욕반수에서는 20여만 무의 붉은 과육 키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욕반수는 산지와 구릉이 많아 예전에는 신선한 과일을 수확한 후 과수원에서 도로까지 주로 인력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지에서 인양부인기를 도입해 공중으로 키위를 운송함으로써 수확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복건성 보관에서는 갓 수확한 포도를 즉각 항문 선별센터로 보내고 등급별 분리와 포장을 마친 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당면 현지 8만여 무의 포도는 재배, 관리 보호, 수확, 검사 등 전 과정을 걸쳐 디지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재배와 브랜드화 경영 덕분에 이곳의 포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고가 과학기술 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진열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비추고 있었고 설명서류와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장비 작동소리가 뒤섞여 한데 어우러집니다. 공정사가 관람객들에게 혁신 제품을 시연하고 기술 인력이 중국어, 영어, 타이어 등 여러 언어로 관람객들과 소통하자 청소년들은 제홈 구역에 로봇들을 둘러싸고 연달아 감탄을 자냈습니다. 이는 방콕에서 열린 2026 타이 국가 과학기술전의 한 전경입니다. 이 전시회는 타이에서 매년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행사로서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능형 기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과학기술 성과가 이번 전시회에서 한자리 집중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관련 전시 구역의 부스 인근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전시회는 중국 지능형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 관철 성과와 응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지능형 교통산업의 발전 수준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으며 중국 타이 교통 분야의 기술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 마 명경은 17일 전시회 행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중국 타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행사가 중국과 타이 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협력 분야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이 지능형 교통협회 리사장 당한은 타이는 더 많은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도입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이 디지털 세계화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시구역에서 방문객들은 DD 청귤이 선보인 초록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공유 전기 자전거 세대를 체험했습니다. DD 청귤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사업 책임자인 고함의 소개에 따르면 이 전기 자전거는 오염이 없고 소음도 없으며 안전하고 가볍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타이로 1000대가 출하되었는데 첫 번째 물량 200대는 이미 타이 남부의 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후 타이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식 스마트가 전시한 L4급 무인 물류 배송 차량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식 스마트의 동남아시아 지역 리사 겸 총경리 장우진은 해당 차량은 주로 물류, 대형마트 등 분야에서 사용되며 현재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 일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도입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탁시 지통 과학기술위안회사 TOOGG 영상은 교통 전경에서 인공지능의 일부 활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체증, 투기물, 교통사고 등의 모니터링, 차량 번호판, 차종 그리고 도로 위법 사건의 식별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리사장 오가윤은 기자에게 회사의 AI 기반 제품 한 종류가 방콕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미 응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국가천문연구소 전시구역은 우주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장정 5호 로켓 모형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하며 호기심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시구 한쪽에 메모 벽에는 중국과 타이의 우주 협력에 대한 방문객들의 기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은 함께 달로 가요라는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북경시 과학기술협회와 그 산하기관의 북경과학센터 그리고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자원연구소의 부수에서는 중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두뇌게임 화용도, 과학교육기재 발선과회 등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이 청소년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지혜를 느꼈습니다. 맹사 미래과학자 클럽의 체험구역에서 학생들은 라인 탐색 로봇과 뱀형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클럽은 총화맹사연구팀 구성원들이 설립한 것으로서 이번 전시에 참가한 목적은 타이에서 AI와 드론, 로봇 기술의 현지화 발전을 추진한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국가과학기술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서장 농촌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초석 시간에는 60일 협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원문에 따르면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 범령이 이르고 풍속이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몸이 내심을 따르는 듯이 복종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다. 즉 명령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은 반드시 중단하며 범령이 미치는 모든 곳, 풍속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몸이 마음을 따르듯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고 또 고사성어 영행금지의 최초 출처입니다. 정치가 이럴진데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은 더욱 그럽니다. 군사 분야에서 영행금지의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례로는 한무제의 할아버지인 한문제와 그가 발탁한 일대 명장 주화부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흉노는 한고조 시대 백등산 포위전 이후 한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58년 바로 한무제 후원 6년 흉노가 다시 북방 국경을 침략하자 한문제는 급히 군대를 파견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장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문제는 군대 세 갈래를 불어 장안 근처에 주둔시켰습니다. 종정 류려는 패상에 죽자 후 서려는 극문에 한의 태수 주아부는 세류에 주둔시켰습니다. 한문제는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직접 삼군 주둔지를 위문했습니다. 먼저 패상을 찾고 그 후 극문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 통보도 필요 없이 황제가 행차하사 군영은 즉시 주동적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문제가 주화부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패상, 극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선행 부대를 군영 밖에서 막았고 잇따라 도착한 한문제가 사사에게 부서를 들고 들어가 통보하게 해서야 주화부는 문을 열어 영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수비병은 한문제의 시종에게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군영 내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한다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황제가 군영 천막 앞에 도착하자 주화부는 갑옷을 입은 채 나와 한문제에게 갑주를 입은 자는 절하지 않으니 군대로만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의 례법대로 할 테니

0: 황제께서 허락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문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해 하면서 주와 아버는 진정한 장군이라고 흡족해 했습니다. 군행을 나선 한문제는 신하들에게 주아보야말로 진정한 장군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한문제는 배성과 극문의 군대가 군기가 약해 적이 기습해오면 그곳 장군들은 포로가 될 것이지만 주아보는 적에게 기습 기회 마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한문제는 주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흉노 대군이 물러가자 한문제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주아부를 종유로 승진시켜 수도 장안의 병권을 관리하고 호위를 책임지게 하는 등 주아부를 중점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나중에 한무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자료계 즉 한무제의 아버지는 한경제에게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주아부를 기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아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한경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 5초 7국의 란에서 주아부와 같은 명장이 수도 방위를 맡고 있었기에 발랭군의 거신 기세에서도 한나라 군대는 추호의 동요 없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영행금지란 말의 배후에는 방어가 태산같이 든든하거니와 공격도 호랑이같이 맹렬한 강력한 응진력과 전투력이 숨어있습니다. 결국 주아부는 군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거대한 반란 위기를 평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군사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들은 일찍 원문의 위엄이 장군의 명령에서 비롯되니 오늘에야 세류영의 위대함을 알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세류영의 이야기는 주아부의 철저한 궁기 황립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본 한문제의 탁월한 직견을 동시에 조명했습니다.
1: 역파 교수님 성동원 해설 감사합니다. 주아부와 세류영의 이야기는 고대 군사에서 영행 금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우리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오늘날 신시대 강군의 길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대한 인민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군대 건설을 이끌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강군 목표에 따라 의지와 지휘,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군 만마는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금기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강군 건설에서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우선 당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고전 전군 정치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을 추진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인민군대의 당 조직 체계를 강화하며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승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 기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군의 중심을 전투 준비와 전투력 향상에 돌려 각 방향과 제 분야의 군사 투쟁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실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비시 시중 주교 배전 다장 단자 자오지 지라이 라이지 능잔 잔지 비성자 징빙 진위.
3: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에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5: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장 농촌 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화물을 나르던 원시적인 운송 방식에서 하늘길이 종횡무진하는 시대로, 수유 등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천문 만호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오늘날로, 의식조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전면적인 초유사회에 들어서기까지, 서장은 유구한 문화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신시대 분투의 물결도 거세 찾습니다.

0: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9년 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급 집중 련속 극빈 지역이었던 서장의 62만 8천 명의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해탈되고 74개 빈곤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구역 전체의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024년 서장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1,578원으로 처음으로 2만 원의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문화보호가 힘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조사 업무에서 소장은 농촌 지역의 문물조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중점으로 고고학 건물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부조 유적, 비양동가 석굴 유적 등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확보하여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합의 역사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민생 보장의 질이 제고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서장 농촌의 민생 상황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년제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7.86%에 달하고 향진표준화 중심학교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요두 결핍증, 보충병, 대골절병 등 지방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주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농민, 목축민들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내진 안전주택이 과거의 흑벽위험주택을 대체했고 채광형 주거공간과 서장식 욕실이 기본시설로 되었습니다. 생태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장의 생태우세는 발전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야의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닝츠시 바이구 갈라촌은 닝츠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복숭아꽃 관광문화제를 기반으로 전통 민속활동과 자연경관을 융합했습니다. 관광수학체험, 민속문화체험 등 다원적 업대를 발전시켜 2024년 총경제총수입이 1,400만 원을 돌파하고 1인당 소득은 4만 1,200원에 달하며 복숭아꽃 마을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생태문화관광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민족단결이 증진되었습니다. 민족단결은 언제나 서장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장은 민족단결 교육을 심화하고 지역사회 민족단결 대가정 공동건설, 농업 목축지역 민족단결 역량 강화 등 행동을 추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장 7개 지역과 시는 모두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60일 협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8월 17일 미국과 이란 간 양해 각서가 설정한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양측은 6월 중순 원격으로 이 양해 각서에 서명했고 60일 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양해 각서를 통해 호르무즈의 협의 통항을 재개하고 다음 단계의 핵 문제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체면 있게 철수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양측의 심각한 이견과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지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다시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벌여 대립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60일간의 협상 기한 미국 이란 정세는 진정 완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군사적 대립이 승격되었습니다. 양해 각서 서명 전에는 양측이 비교적 오랜 기간 대규모 군사 충돌이 없었으나 양해 각서 서명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미국은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재개했고 심지어 10여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역내 여러 국가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양해 각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공세와 휴전을 반복하다가 7월 말 이후부터는 상호 공격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등 싱크탱크는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한계선을 시험하려 했으나 군사적 수단으로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미국과 이란은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냉각시킬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해협 쟁탈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전쟁으로 폐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한때 재개통되었으나 해협 통합 문제에 대한 양해 각서의 표현이 모호했고 양측은 해협 통제권을 두고 다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해협 재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상 봉쇄와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이란의 해협 재개통을 요구했고 이란은 해협 재개통을 위한 전제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미국 이란 양해 각서가 레바논 전선 휴전, 대이란 제재 해제 등 여러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면 해협 문제가 양측 대결의 주전장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의 협상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외교 채널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군사 대립이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면서도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 측이 미국 이란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이 대변인은 17일 미국이 양해 각서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하여 양측 간의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 60일 기한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실질적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압박, 최후 통첩 혹은 시한 제한 하에서는 자국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의 전적으로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을 승격시킨 근본 원인은 여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핵심 요구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라는 초점 문제에서조차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자국 안보와 지역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뢰대인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맞서는 핵심 카드이므로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간 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란이 제시한 해협 재개통 조건을 수용하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을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내에서 엄청난 여론 압박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 측은 기타 문제들에서도 이견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교수 주마 무함마드는 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농축활동 동결까지만 수용하고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이른바 지역 대리인 문제에서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지만 이란은 지역 영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각각의 국내 강경파의 압력과 이스라엘이라는 교란 요소가 더해지면서 양측의 타협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협상 최종

0: 직접적으로 군사 타격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 등 수단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저강도 군사 대치가 계속되고 외교적 접촉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제한적인 临시 배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세리 편집장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통해 정세의 격화를 피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협 통항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临시 배치를 먼저 달성하고 이후 더 복잡한 의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정세 재격화 가능성입니다.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우발적 충돌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양측이 다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란이 최근 다수의 강경파 인사를 군사 주요 직무에 임명한 것은 전시 의사 결정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적 대립 격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전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센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켰고 한 남자가 무인도에 떠밀러 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남자는 매일 해변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지나가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또 내려온 나무를 모아 작은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빗바람을 피할 곳이 생기자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해야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날 밤 벼락이 오두막으로 떨어지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오두막을 삼켜버렸습니다. 남자는 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가냐고 하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멀리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 듯이 해변으로 달려갔고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딴 섬에 제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섬에서 피어오른 커다란 검은 용기를 보았습니다. 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태워버린 불길이 사실은 자신을 살려낸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 공들여 쌓은 것이 사라졌다고 내 인생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린 불길이 오늘도 넓은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하이힐에 깃든 류서연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목광 여거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보 분야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의 목표 그리고 임무와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면서 관련 분야의 기초적, 종합적, 통솔적 법률 제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해석, 변찬, 결정 등 형식을 활용하며 조건이 성숙된 립법 분야에서 법전 편찬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법률 체계에서의 각이한 등급이 립법 역할을 발휘시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감찰법규, 군사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칙과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칙, 각종 규범성 문건 등을 제정하고 실제 상황과 발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적시 개정 폐지하며 법률 법규의 선전과 해석 사업을 강화하고 립법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하여 법률 체계가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성을 가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립법의 실시성, 보충성, 탐색성 기능을 잘 발휘시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간 협동적 립법, 작고 신속하고 령활성 있는 립법과 소규모적인 립법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립법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이란 발전은 질이 높아야 하고 립법도 질이 높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립법의 질이라는 이 관근을 틀어주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 높은 립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적 립법의 핵심은 객관 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것이고 민주적 립법의 핵심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것이며 의법 립법의 핵심은 립법 권한, 립법 절차, 립법 형식을 따르는 것인데 그 목표는 량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손실을 보장하며 량으로 손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기재를 완비하고 법률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조사 연구, 론증 기재를 보완하며 기층의 립법 련계소를 잘 건설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제도와 업무 기재를 보완하고 모든 헌법 법률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규, 사법 해석, 규칙과 각종 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 규칙 등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의 실시를 보장하는 부대 규정, 표준 규범, 업무 기재 등을 보완하고 립법 기술 규범의 편성과 응용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기구의 기능체계를 완비하고 법에 의한 정책결정과 정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행정권력의 규칙과 개선을 통하여 정부직권이 법률로 교정되고 법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고 기능의 법정화는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차 당대회와 당장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할 때 대하여 포체했습니다.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배치하며 권한, 책임과 규범 운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혁 성과의 제도화와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정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정부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부문 직책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을 동일적으로 결합시켜 기구 설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이 더욱 최적화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직책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이 수건하지 않은 직권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는 원칙을 견제하며 정부 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와 고효율을 추진하여 개선이 분명하고 분업이 합리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정부 기구 기능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종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종대한 결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하여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종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적법성 심사 기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법률 고문, 공직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합니다. 중대결책 종신책임 추궁 제도와 책임 소급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 심사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며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절차가 완비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며 상호 연결되고 고효율적인 적법성 심사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무릇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법성 심사 의견을 체납하지 않아 규범성 문건이 위법 상황을 초래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 법과 규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정부의 립법 심사를 강화하여 부문 리익 및 본위주의를 방지하며 정부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0: 내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존망 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요즘 길림성 룡정시 로토구진 사수촌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한 뒤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일련의 생산 라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대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네, 룡정시에서 남쪽으로 3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사수촌은 한전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반시설이 약하고 산업이 단일하여 젊은이들이 대부분 애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했습니다. 변화는 2016년 전 도의원의 교체 선거에서 비롯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취임하여 추진한 첫 번째 일이 바로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하고 전투 보루를 튼튼히 쌓고 발전 협력을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당지부는 노년, 중년, 정년의 계단식 협력 사업 구도를 모색 구축하고 노 간부들의 풍부한 기층 관리 경험에 의탁해 발전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기제를 보완하여 귀향 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 군인과 치부 달인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종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전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강력한 조직 포장이 있게 되자 산업 발전은 핵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사수촌 천주제 제일석이 왕리빈과 사수촌 당지부석이 윤수환은 총 간부들을 데리고 10여 차 예제 나가 고찰하고 또 전문가를 정하여 반복적으로 론증한 뒤 최종 선식 옥수수 재배라는 이 발전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북위 42도에 위치한 사수촌은 옥수수 재배 황금지대로 일교차가 커 재배된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찰기가 있어 시장 잠재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당지부에서 촌집단이 인수라는 합작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을 때 적지 않은 촌민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합작사, 주식 가입, 리익 배당금 이런 단어들은 생소했고 감히 저축한 돈을 꺼내 시험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모두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윤수환 서기가 앞장서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촌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성원과 촌주재 간부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장부를 세밀하게 계산해 주었으며 또 상급의 지원자금 2,400만 원을 쟁취했습니다. 2016년 말 룡정시 수화농작물 재배

합작사가 공식 설립됐습니다. 존 집단이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조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손화요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촌 집단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천은 룡정시에서 집단 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 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촌 집단의 연소득은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제품이 시장에 다리 잡은 후 사수천은 발전 중심을 브랜드 건설에 돌렸습니다. 촌 집단의 표결을 거쳐 합작사는 윤수화의 초상과 이름으로 선식 옥수수 브랜드를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랜드를 갖게 되면서 국내 시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자질도 얻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애국의 수출에 2만 2천 달러를 결제받았는데 그 리온이 국내 판매보다 35% 높았습니다. 더 직관적인 변화는 촌민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산업이 자리를 잡고 공장이 건설되자 촌민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갈거지가 지나면 할 일이 없어 젊은이들이 애지에 나갔어요.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겨울까지 일을 할 수 있어 모두 애지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네, 사수천 천민 고요만은 감개무량해하며 말했습니다. 산업이 흥성해지자 사수천은 주변의 천민들도 이끌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룡정시 당의원의 조직부의 지지하에 사수천 당지부는 적극적으로 이웃마을과 연동해 토지와 판로사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선식 옥수수 생산 판매 시장을 넓혀감으로써 이전의 각자 도생 국면을 철저히 개변시키고 호혜 상생의 군집 효과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업이 발전한 후 존 집단 장부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수천 당지부는 민생에 중시를 돌리고 매년 24만 요원을 들여 전촌 614가구의 상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통일적으로 납부해줌으로써 대중들의 의료 압력을 확실하게 경감시켰습니다. 네, 지금 촌에서 의료보험을 내주고 우리는 주식 가입으로 리익 배당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농한기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 생활이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촌민 염지위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 사수촌은 기반시설이 완벽하고 산업사슬이 완전하며 마을 면모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여 룡정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던 이 마을은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봉사에 투입해 촌민들을 이끌고 지부의 길에서 더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다산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류서연님의 하이힐로 갖고 가는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리 굽이 뾰족하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채 보스에 오르자마자 보스가 사정없이 내달리는 바람에 나는 몹시 휘청거렸습니다. 아마도 격에 맞지 않게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은 내가 위태로워 보였던지 승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나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귀밑머리가 희석희석한 여자가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쇼핑백을 들고 다니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나이도 지극히 먹은 여자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주제넘는 멋을 부리며 웬 고노기네 하는 조서도 없지 않아 담겨 있었습니다. 하긴 이 순을 넘긴 여자가

모척이나 굽이 높은 하의를 신고 손잡이의 의지에 간신히 버티고 서서 모세의 관성에 부대끼고 있으니 그 모습은 승객들에게 안쓰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건 말건 나는 모세의 제일 뒷자리로 비집고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달리는 모세에서 내 몸은 흔들흔들 춤을 춥니다.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에게 하이힐은 아름다운 그 자체이고 내 생활에 또 다른 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해벌고가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없는 소녀 시절부터 하이힐은 나의 해발고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발로 추구해왔습니다. 하이힐이 나의 해발고를 높여주는 유일한 신발로 인연을 맺게 된 후로부터 하이힐은 내게 있어서 삶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동반자였고 나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무마해주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하기에 나는 이순의 나이가 넘었어도 여전히 하이힐에 대한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이힐을 신고 교원의 길을 걸어온 지도 온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난생 처음 하이힐을 신으면서 시작된 나의 교원 생활은 덕분에 멋스러움으로 시작되었고 화려함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하이힐을 신었을 때의 그 행복한 설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스러운 삼척교단에 서게 되던 날, 우리 처녀 선생님이 예쁜 하이힐을 신고 아름다운 교단에서 평생 꽃길만 걸어야지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그때 당시 유행되던 조선 하이힐을 한 컬레 사주셨습니다. 하이힐은 미색이었는데 굽의 높이는 좋게 7cm에서 8cm는 되었고 굽의 체격도 날씬하고 송곳처럼 뾰족했습니다. 하이힐 앞머리도 동그라니 디자인되어 있어 발이 쏙 들어가면 하얀 발등이 노출되어 모척이나 예뻤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멋쟁이 처녀 선생님이 되어 교원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내가 키가 낮은 편이어서 교단에 서려면 하이힐이 제격이지. 너는 하이힐이 너의 작은 키를 높여준 것만큼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를 교원으로 키를 높여준 하이힐의 굽 높이는 바로 우리가 너에게 거는 우수 교원이란 기대 높이이니 절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라. 네, 그때부터 나는 하이힐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하이힐을 나의 맞춤 신발로 삼아 30여 년 교원의 인생길을 예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손수 네 발에 하이힐을 신겨주시면서 하시던 말씀, 하이힐의 굽 높이는 부모님이 나에게 거는 우수 교원이란 기대 높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나의 교원 생애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원만하고도 화려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하이힐은 아름다운 여성미를 추구하는 나에게 멋스러움을 가져다 주었고 해발고가 낮은 신체상의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내 마음을 자신감으로 채워주었으며 교원의 참된 인격을 추구하는 데 동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여 나는 지금도 하이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굽이 없는 신을 신으면 바닥에 납작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초라한 그 느낌이 나를 잔뜩 주눅이 들게 만들었고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했으며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갓 작가협회에 가입했을 때였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지 답사로 활용해 가게 됐습니다. 첫 모낙 답사라 나는 마치 이름난 작가라도 된 듯이 한껏 의시되면서 무엇을 내느라 고급 원피스에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갔었습니다. 근데 웬걸 등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산은 무척

까다로웠지만 단체 활동이라 빠질 수가 없어 울며 효사 먹기로 하이힐을 신은 채 산에 오르자니 그 고생이 여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나는 열 발가락에 내 전신의 힘을 모아 앞으로 쓸리는 몸의 평형을 잡으며 겨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고 나니 나의 온몸은 물자리가 되었고 전신의 맥이 탁 풀려 땅바닥에 불쑥 물앉아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이힐을 벗으니 발 여기저기에 물집이 생겼고 발 뒤축은 껍질이 벗겨져 빨갛게 소홍색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열 발가락이 너무 아프고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런 발을 보느라니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나는 모노들과의 등산에서 수필가의 신분으로 하이힐을 신고 갔다가 엄청 혼났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학교의 교단에서 본안 도시의 거리에서 산책로에서 하이힐을 신고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이힐을 신고 걸어온 문학의 길이 내 삶을 충실하고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고 또 나의 길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에도 나는 계속 문학의 헌신의 정열을 쏟아붓고 피가 터지고 살까지 벗겨지고 가시 덤불에 발이 찔리고 이슬처럼 피가 내 배에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창작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수필은 그 매력을 토할 것이고 내 문학은 한결 더 성숙될 것이며 내 문학은 하이힐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받침돌이 되어 낭만으로 가득 찬 매력을 발산하면서 나의 번뇌와 슬픔과 아픔을 유머와 해악으로 이겨내고 나만의 행복을 수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힐을 신어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진정으로 여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이힐의 체격입니다. 문학 또한 나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문학인의 길을 높여주는 하이힐이 되어주었기에 나는 자신감에 넘쳐 나만의 방식으로 기꺼이 내 생활을 꽃피워왔고 별처럼 빛을 뿌리는 일상이 모여 내 삶을 한결 찬란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하이힐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자, 나에게 있어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삶의 희열, 그것은 가장 극하고 가장 싱그러운 문학의 향기로 피어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눈, 목, 빛, 광, 갓을, 여, 햇불, 거, 목광, 여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눈빛이 횃불같이 밝다, 식견이 높고 원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에는 세 명의 황제를 섬겼던 용맹한 무장, 단도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략도 겸비했으며 군대를 잘 관리하여 관직이 대위 참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한 번은 단도제가 군대를 이끌고 락양을 공략해 성을 지키던 수천 명의 장졸들을 포로했습니다. 한 참군이 포로들을 전부 죽여 군사의 위세를 보여주자고 하자 단도제는 그를 쏘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될 말이오. 지금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군기를 세워야 할 때이고 하물며 이들이 이미 무기를 놓았으니 백성들과 같을진데 어찌 마음대로 죽인단 말이오. 이어 단도제는 포로들을 점검하고 남으려고 하는 자는 남기고 떠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루자를 내줬습니다. 포로들은 단도제가 이처럼 너그럽게 대해주니 당장에서 수백 명이 송나라 군에 가입하겠노라고 자원했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송나라 군대가 지나는 곳마다 현지 백성들이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단도제의 공이 커지고 명성이 점점 높아졌으며 수하 장수들이 모두 영맹하고 몇 명의 아들까지 모두 병권을 장악했기에 송 문제는 이를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간신들이 참언을 하니 송 문제는 기회를 보아 단도제를 없애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후 문제가 함께 의논할 일이 있다고 단도제를 속여 궁에 불러들이고 이 괴를 타서 붙잡아 하옥했으며 이어 잊지도 않은 죄명을 씌워 단도제와 그의 부하 장수 전원을 죽였습니다. 단도제는 체포될 당시 격불을 금치 못해 두 눈을 부릅떴는데 그 눈빛이 마치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두 건을 땅에 내팽개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암둔한 임금이여, 이는 자기 손으로 만리상선을 허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얼마 후 위나라가 단도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 놓고 송나라를 공격했으며 이들의 군사는 도성까지 위협했습니다. 송문제는 이때에야 한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단도제가 있었다면 이처럼 참담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을. 네, 고사성어 목광여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8월 14일은 말복입니다. 가을 기온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지만 더위와 습기는 여전히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네, 말복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요즘 음식 섭취 면에서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말복에 좋은 식재료 추천합니다.

룡근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이죠. 이때 날씨가 건조하므로 룡근을 먹으면 음을 보호하고 열을 식히며 피를 수분하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다음 오이입니다. 복날의 무더위와 습기가 인체에 스며들어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기혈을 일으키기 쉬우며 또한 비위 기능 장애와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적당히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섭취하면 잔액을 생성해 갈증을 해소하고 본열을 없애며 도위를 식히고 열을 내리고 리뇨를 촉진하며 해독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목이버섯입니다. 네, 검은 목이버섯은 맛과 식감이 좋아 채식 중에 고기라고 불립니다. 네,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에 진입할 때 검은 목이버섯을 많이 먹으면 효력을 식히고 해독과 변비에 도움이 되며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목이버섯은 철분이 풍부하여 돼지 간의 5배에 달하며 혈액을 보호하고 피부를 좋게 하며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 운동을 촉진해 지방 흡수를 줄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수석이 해칠 리마 잠비아 대통령의 련임 당선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양질 의료사원이 기층 민중들에게 혜택을 마련해 주어 건강 중국의 새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1: 중공주항과 공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장교에게 2급 우주 공훈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용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훈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살바도르 립법회의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20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하카인대 하칠 리마에게 축전을 보내 그의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 연임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두 차례 회담을 갖고 함께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0: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실무적 협력의 성과도 풍부하고 다자간 사안에서 밀접히 조율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잠비아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칠레마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중국 아프리카 협력논단 북경 정상회의의 성과를 관찰하고 전통적 친선을 계승 발행하며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호혜 상생의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 잠비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1: 전민 건강이 없다면 전면적인 저요 사유도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인민의 건강을 선체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놓았습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진이 건강 중국 건설의 청사진을 그려 기층을 중점으로 하는 신시대의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하고 건강 중국을 하나의 리념적 구상에서 국가의 중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18차 5기는 전망계획은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기로서 의료보건의 종점 하향 이전과 자원의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야말로 이 청사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착안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여 오랫동안 량질의 의료 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기층에서 의료기구까지 가기 멀고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것은 국민 건강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국정을 바탕으로 습권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기총으로 내려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진 보건소에서 마을 보건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에서 의료 양로 결합기관에 이르기까지 의료보건 업무의 중점을 하향 조정하고 의료보건 자원을 하향 배치하여 기층 보건 업무의 민생 지향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세종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열린 가운데 기층을 중점으로 한다는 말이 신시대 보건과 건강 업무 방침의 첫 마디에 실렸습니다. 이후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이 실시되면서 건강중국의 상부 설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협회의에서 습권평 총서기는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서둘러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층 의료보건 체계의 모습은 모두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가 가장 완비화된 기층 의료보건 봉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현의 80%가 넘는 곳이 영상, 심전도, 검사 등의 자원공유센터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는데 의료적 군중 봉사차수는 연인수로 3억 3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기층검사, 현급진단, 결과상호인증은 병을 보이려면 대도시로만 가야 했던 낡은 경험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서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반 자원이 취약한 지역으로 긴밀형 의료 공동체를 바탕으로 원격 진료망이 현급병원의 두 뇌를 마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안녕 제1인민병원 의료 공동체 심전도센터에서는 6개 향진 보건소와 64개 마을 보건실에 이동식 심전도 기기가 견본을 채집한 후 5G로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보고서를 내보내므로 마을 주민들은 촌 보건실에서 현 병원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능숙해지면 사람의 인식도 따라와야 합니다. 각 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층에 소혈 방식의 용량을 보냄으로써 인재를 보류하지 못하고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며 봉사가 세심하지 못한 등의 허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기층 의료보건 인력 규모는 약 50% 증가했습니다. 농촌 맞춤형 무료 의대 생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중소부 각 향진 보건소마다 가정의학과 의사 3.5명을 배치했습니다. 2,199개 현 단위 긴밀형 의료공동체와 81개 도시 의료그룹을 기반으로 상급병원은 핵심 인력 파견, 멘토링 지원, 원격 치료를 통해 성숙한 진료 기술과 표준화된 진료 규범을 현과 향촌으로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가정의사는 139만 1,000명에 이르고 전국 로인 기약 인원은 1억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 추적 관찰, 건강 선별 검사, 재활 지도, 체육 의료 용합이 일반 시민의 가정으로 들어가 의료 보건 봉사가 질병 치료 중심으로부터 인민 건강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편벽한 지역의 난치성 중증 환자들에게도 현장으로 내려온 의료 자원으로 똑같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재선 전문가팀은 소장에서 순회 무료 진료를 진행했는데 팀의 자원봉사자인 장족소녀공상은 한때 종증 척추 측만증 환자였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전문가팀에 의해 질병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키가 120cm도 채 되지 않던 데로부터 140cm가 넘는 체격으로 자라났고 올해 대학에 합격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의 하향 배치가 가져온 변화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장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기층 의료 보건망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의료 사업이 보편적 보상과 균형, 전민의 공유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 전망입니다.
0: 중공조항 공무원 조항군사위원회가 8월 20일 장륙에게 2급 우주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에게 영 우주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신주 21호 유인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비행사 장륙 무비 장홍장은 우주선을 타고 천하 핵심 모듈에 성공적으로 입주해 궤도에서 7개월간 머무르면서 세 차례의 우주 유영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110여 개 우주 정거장 건설과 승격, 유지 보수 임무를 완수했으며 1년의 우주 과학 실험과 기술 시험을 진행해 2026년 5월 29일에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는 우리나라 유인 우주 공정이 우주 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여섯 번째 유인 비행 임무로서 신주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의 도킹 최단 시간 기록을 세우고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 승무원의 궤도 체류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 사업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 자강이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종합국력과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제고하고 전체 중화 아들딸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한층 더 강화하며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의욕 넘치는 분투와 분발 진취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던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신주 21호 유인 비행 임무의 원만한 성공에는 광범위한 과학기술자, 우주비행사, 간부 직원, 해방군 지휘관의 지혜와 심혈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걸출한 대표인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한결같이 당을 향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다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해 강대한 중국의 기계와 중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장륙 동지는 2년 만에 다시 우주로 날아올라 지령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총 7차례의 선실위 활동을 진행해 중국 우주비행사 개인 선실위 활동 횟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비 동지는 진취적인 자세로 훈련에 매진해 첫 비행에서 3차례의 선실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인 비행 임무를 수행한 최연소 우주비행 공종사로 됐습니다. 장홍장 동지는 성실하고 차분하며 기술이 뛰어난 탑재체 전문가로서 영광스럽게 신주 21호 승무원으로 선발돼 1년의 우주 응용 실험을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유인 우주 사업에 세운 탁월한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중공중앙 공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장륙동지에게 2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고 무비 장홍장 동지에게 여웅 우주 비행사 영예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3급 우주 공문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륙 무비 장홍장 동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고수하며 숭고한 사업에 헌신한 시대의 선구자이자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 꿈을 펼치며 우주 강국 건설에 앞장선 모범입니다. 당주왕은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긴밀하게 단결함으로써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지구 위성 정신과 유인 우주 비행 정신을 힘써 발행하고 영예를 수여받은 우주 비행사들을 본받아 필승의 신념을 굳히고 고무된 투지를 유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민 대당에서 살바도르 리법 우회 가스도로 추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레일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주년 기념일이라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하여 상호 지지하는 보수로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살바도르가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찬성하며 상호 존중, 평등 대우, 협력 상생,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를 서로 다른 규모와 서로 다른 국정을 가진 국가 간 진선 협력의 모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민생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되고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민심상통을 촉진하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우호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살바도르 립북대회와 전문위원회, 쌍무 친선소조, 인대대표와 의원 간의 친선 왕래를 강화하고 법치 건설, 빈곤 감소 발전 등 방면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무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성과 전과정 인민 민주 발전 성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은 살바도르와 함께 국가 관리 경험을 교류하여 각자 국가 발전과 진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가스도로 주석은 중국과 살바도르 수교 8년 동안 쌍방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하며 호혜 상생하면서 양국의 친선이 지속적으로 공고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살바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경제, 과학기술,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유민에게 실제적인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살바도르 립법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무협력 촉진을 위해 교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왕동명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최근 각지에서 중대 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강소성 염성에서는 회화 입회수로 회부 중추 주체 공사가 전면 완공됐습니다. 이는 회화 입회수로 2기 공정 중 첫 번째로 통수 운행이 가능한 중추 공정입니다. 회화 입회수로 2기 공정은 국가 중대 수리 공정으로 총 길이가 162.3km이며 기존 1기 공정을 기반으로 확장과 개조를 진행해 홍수 배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2,000톤급 선박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 회가 류역의 고효율 출해 통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련의 교통기반 시설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일 섬서 서안에서 안강을 잇는 고속철이 도면에 따른 시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정식 개통 후 두 지역의 철도 운행 시간

0: 는 약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관중과 섬남 지역의 1시간 경제권이 빠르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20일 하남성 주구시 평정산 루하 주구 고속철도의 핵심 제어 공정인 정주 부양 상행 연락선 특대교가 40분 만에 시계 방향으로 25도 회전해 정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이는 후속 교량 가설과 궤도 부설 작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정산 루하 주구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서북부에서 중문을 거쳐 장강 삼각주까지 이어지는 고속 여객 새 통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흥룡강성 할빈시에는 동북 지역 최대의 계류 아치교인 송화강 특대교가 성공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교량의 총 길이가 약 4,700m에 달해 할빈 현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고품질 발전의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일 길림성 도남시의 20만 톤 그린 메탈롤 2기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연간 20만 톤의 그린 메탈롤과 만 톤의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연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800kV 초고압 증류 송전 공정에 감속성 제4구간이 관통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진령산맥 서쪽 기슭을 가로지르며 총 길이 67km, 전체 공정 중 공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전선 가설 진도는 90%를 초과했습니다. 감속 전기 절강 진입 공정은 총 연장 거리가 2370km로 우리나라의 서부 전기 동부 수송 전략의 핵심 간선 에너지 통로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매년 감속성에서 절강성으로 360억 킬로와트시 이상의 청정 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 제조, 고기술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업 경제의 혁신과 우량화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 등을 대표로 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약 50% 수준으로 상반기보다 약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센서, 메모리 반도체, 광섬유 등 제품의 생산량 급증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호표로 제조, 비행기 제조, 스마트 장비 제조 등의 업종 성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안위성의 경우 올해 들어 집적회로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수년간 준비해온 다수의 산업 프로젝트가 현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은 국내 생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공업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중 자동차와 전자업종의 수출 납품액은 각각 41.2%, 8.4% 성장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수출 납품액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25.8%, 30.7%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각지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잇따라 수확돼 농가 소득을 이끌고 농촌의 전면적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과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귀주 육반수에서는 20여만 무의 붉은 과육 키위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육반수는 산지와 구릉이 많아 예전에는 신선한 과일을 수확한 후 과수원에서 도로까지 주로 인력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지에서 인양 부인기를 도입해 공중으로 키위를 운송함으로써 수확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복권성 보관에서는 갓 수확한 포도를 즉각 항문 선별센터로 보내고 등급별 분리와 포장을 마친 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당면 현지 8만여 무의 포도는 재배, 관리 보호, 수확 검사 등 전 과정을 걸쳐 디지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재배와 브랜드화 경영 덕분에 이곳의 포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고가 과학기술 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진열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비추고 있었고 설명서류와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장비 작동소리가 뒤섞여 한데 어우러집니다. 공정사가 관람객들에게 혁신 제품을 시연하고 기술 인력이 중국어, 영어, 타이어 등 여러 언어로 관람객들과 소통하자 청소년들은 체험 구역에 로봇들을 둘러싸고 연달아 감탄을 자냈습니다. 이는 방콕에서 열린 2026 타이 국가 과학기술전의 한 전경입니다. 이 전시회는 타이에서 매년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 행사로서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지능형 기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과학기술 성과가 이번 전시회에서 한자리 집중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관련 전시 구역의 부스 인근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과 중국 교통운수부 국제협력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전시회는 중국 지능형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 관찰 성과와 응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지능형 교통산업의 발전 수준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으며 중국 타이 교통 분야의 기술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타이 주재 중국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 마 명경은 17일 전시회 행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중국 타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행사가 중국과 타이 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협력 분야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이 지능형 교통협회 리사장 당하는 타이는 더 많은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도입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이 디지털 세계화의 련기를 강화하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시구역에서 방문객들은 디디 청귤이 선보인 초록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공유 전기 자전거 세대를 체험했습니다. 디디 청귤 해외사업부 동남아시아 사업 책임자인 고함의 소개에 따르면 이 전기 자전거는 오염이 없고 소음도 없으며 안전하고 가볍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타이로 1,000대가 출하되었는데 첫 번째 물량 200대는 이미 타이 남부의 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후 타이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식 스마트가 전시한 L4급 무인 물류 배송 차량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식 스마트의 동남아시아 지역 리사겸 총경리 장우진은 해당 차량은 주로 물류, 대형마트 등 분야에서 사용되며 현재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 일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도입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탁시 지통 과학기술위안회사 TOOGG 영상은 교통 전경에서 인공지능의 일부 활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체증, 투기물, 교통사고 등의 모니터링, 차량 번호판, 차종 그리고 도로 위법 사건의 식별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리사장 오가윤은 기자에게 회사의 AI 기반 제품 한 종류가 방콕의 한 고속도로에서 이미 응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 국가천문연구소 전시구역은 우주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장종 5호 로켓 모형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하며 호기심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시구 한쪽에 메모 벽에는 중국과 타이의 우주 협력에 대한 방문객들의 기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

0: 시작은 함께 달로 가요라는 말을 적게 됐습니다. 북경시 과학기술협회와 그 산하기관의 북경과학센터 그리고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자원연구소의 부서에서는 중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두뇌게임 화용도, 과학교육기재 발선과회 등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타이 청소년들은 상호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지혜를 느꼈습니다. 맹사 미래과학자 클럽의 지원구역에서 학생들은 라인 탐색 로봇과 뱀형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클럽은 총화맹사연구팀 구성원들이 설립한 것으로서 이번 전시에 참가한 목적은 타이에서 AI와 드론, 로봇 기술의 현지화 발전을 추진한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과학기술이 타이 국가과학기술전을 빛낸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서장 농촌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초석 시간에는 60일 협상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원문에 따르면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 법령이 이르고 풍속이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몸이 내심을 따르는 듯이 복종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다. 즉 명령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은 반드시 중단하며 법령이 미치는 모든 곳, 풍속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에서 몸이 마음을 따르듯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바라는 결과이고 또 고사성어 용행금지의 최초 출처입니다. 정치가 이럴진데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것은 더욱 그럽니다. 군사 분야에서 용행금지의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례로는 한무제의 할아버지인 한문제와 그가 발탁한 일대명장 주화부의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흉노는 한고조 시대 백등산 포위전 이후 한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58년 바로 한무제 후원 6년 흉노가 다시 북방 국경을 침략하자 한문제는 급히 군대를 파견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장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문제는 군대 세 갈래를 풀어 장안 근처에 주둔시켰습니다. 종정 류려는 패상에 죽자 후 서려는 극문에 한의 태수 주아부는 세류에 주둔시켰습니다. 한문제는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직접 삼군 주둔지를 위문했습니다. 먼저 패상을 찾고 그 후 극문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 통보도 필요 없이 황제가 행차하자 군영은 즉시 주동적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문제가 주화부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패상, 극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선행 부대를 군영 밖에서 막았고 잇따라 도착한 한문제가 사자에게 부서를 들고 들어가 통보하게 해서야 주화부는 문을 열어 영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수비병은 한문제의 시종에게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군영 내에서는 말을 달리지 못한다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황제가 군영 천막 앞에 도착하자 주화부는 갑옷을 입은 채 나와 한문제에게 갑주를 입은 자는 절하지 않으니 군대로만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의 례법대로 할 테니 황제께서 허락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문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해하면서 주아보는 진정한 장군이라고 흡족해했습니다. 군영을 나선 한문제는 신하들에게 주아보야말로 진정한 장군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한문제는 대성과 극문의 군대가 군기가 약해 적이 기습해오면 그곳 장군들은 포로가 될 것이지만 주아보는 적에게 기습 기회마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한문제는 주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흉도 대군이 물러가자 한문제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주아보를 종유로 승진시켜 수도 장안의 병권을 관리하고 호위를 책임지게 하는 등 주아보를 중점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나중에 한무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태자료계, 즉 한무제의 아버지는 한경제에게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주아보를 기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아보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한경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 5초 7국의 란에서 주아보와 같은 명장이 수

0: 수도 방위를 맡고 있었기에 발렌군의 거센 기세에서도 한나라 군대는 추호의 동요 없이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영행금지란 말의 배후에는 방어가 태산같이 든든하거니와 공격도 호랑이같이 맹렬한 강력한 응진력과 전투력이 숨어있습니다. 결국 주아부는 군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제압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거대한 반란 위기를 평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을 군사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들은 일찍 원문의 위엄이 장군의 명령에서 비롯되니 오늘에야 세류영의 위대함을 알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세류영의 이야기는 주아부의 철저한 궁기 황립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본 한문제의 탁월한 직견을 동시에 조명했습니다.
1: 역파 교수님의 생동한 해설 감사합니다. 주아부와 세류영의 이야기는 고대 군사에서 영행 금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우리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오늘날 신시대 강군의 길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대한 인민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군대 건설을 이끌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강군 목표에 따라 의지와 지휘,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군 만마는 명령은 반드시 따르고 금기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강군 건설에서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우선 당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고전 전군 정치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을 추진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인민군대의 당 조직 체계를 강화하며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승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투력이라는 유일한 근본 기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군의 중심을 전투 준비와 전투력 향상에 돌려 각 방향과 제 분야의 군사 투쟁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실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비시 시중 주교 배전 다장 단자 자오지 지라이 라이지 능잔 잔지 비성다 징빙 진위.
3: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에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강군의 길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장 농촌 발전이 이룩한 전방위적인 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화물을 나르던 원시적인 운송 방식에서 하늘길이 종횡무진하는 시대로, 소유 등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천문 만호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오늘날로, 의식조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전면적인 초유사회에 들어서기까지, 서장은 유구한 문화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시에 신시대 분투의 물결도 거세 차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9년 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급 집중 련속 극빈 지역이었던 서장의 62만 8천 명의 빈곤 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해탈되고 74개 빈곤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구역 전체의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2024년 서장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1,578원으로 처음으로 2만 원의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문화보호가 힘차게 추진되었습니다. 제4차 전국 문물조사 업무에서 서장은 농촌 지역의 문물조사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중점으로 고고학 건물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부조 유적, 비양 동가 석굴 유적 등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을 확보하여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합의 역사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민생 보장의 질이 제고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서장 농촌의 민생 상황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년제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7.86%에 달하고 향진 표준화 중심학교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요두 결핍증, 포충병, 대골절병 등 지방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주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농민, 목축민들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내진 안전주택이 과거의 흙벽위험주택을 대체했고 채광형 주거공간과 서장식 욕실이 기본시설로 되었습니다. 생태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장의 생태 우세는 발전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야의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닝츠시 바이구 갈라촌은 닝츠가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복숭아꽃 관광문화제를 기반으로 전통 민속활동과 자연경관을 융합했습니다. 관광수학체험, 민속문화체험 등 다원적 업대를 발전시켜 2024년 총경제총수입이 1,400만원을 돌파하고 1인당 소득은 41,200원에 달하며 복숭아꽃 마을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생태문화관광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민족단결이 증진되었습니다. 민족단결은 언제나 서장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서장은 민족단결 교육을 심화하고 지역사회 민족단결 대가정 공동건설, 농업 목축지역 민족단결 역량 강화 등 행동을 추진하여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장 7개 지역과 시는 모두 전국 민족단결 진보 시범지로 지정되었으며 여러 민족 간 왕래와 교류, 융화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60일 협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철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8월 17일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가 설정한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양측은 6월 중순 원격으로 이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60일 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양해각서를 통해 호르무즈의 협의 통항을 재개하고 다음 단계의 핵 문제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란 전쟁에서 체면 있게 철수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양측의 심각한 이견과 상호 신뢰 부족으로 인해 지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다시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벌여 대립이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60일간의 협상 기한 미국 이란 정세는 진정 완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새로운 특점을 보였습니다. 첫째, 군사적 대립이 승격되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전에는 양측이 비교적 오랜 기간 대규모 군사 충돌이 없었으나 양해각서 서명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미국은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재개했고 심지어 10여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영내 여러 국가의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은 한때 양해각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공세와 휴전을 반복하다가 7월 말 이후부터는 상호 공격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등 싱크탱크는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상대의 한계선을 시험하려 했으나 군사적 수단으로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미국과 이란은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냉각시킬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해협 쟁탈전이 치열해졌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전쟁으로 폐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한때 재개통되었으나 해협 통합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의 표현이 모호했고 양측은 해협 통제권을 두고 다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해협 재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상 봉쇄와 군사적 압박 등을 통해 이란의 해협 재개통을 요구했고 이란은 해협 재개통을 위한 전제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미국 이란 양해각서가 레바논 전선 휴전, 대이란 제재 해제 등 여러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면 해협 문제가 양측 대결의 주전장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의 협상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외교 채널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군사 대립이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면서도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 측이 미국 이란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에이 대변인은 17일 미국이 양해각서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하여 양측 간의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 60일 기한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실질적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압박, 최후 통첩 혹은 시한 제한 하에서는 자국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을 승격시킨 근본 원인은 여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핵심 요구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라는 초점 문제에서조차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자국 안보와 지역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뢰대인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 맞서는 핵심 카드이므로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간 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란이 제시한 해협 재개통 조건을 수용하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을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내에서 엄청난 여론 압박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양측은 기타 문제들에서도 이견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교수 주마 무함마드는 핵 문제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농축활동 동결까지만 수용하고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이른바 지역 대리인 문제에서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지만 이란은 지역 영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각각의 국내 강경파의 압력과 이스라엘이라는 교란 요소가 더해지면서 양측의 타협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협상 최종 목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쿠웨이트 일간 아랍인 신문 총편집장 압둘라 도세리는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중단하고 유리한 경제 발전 조건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신뢰가 완전히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기본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없어 개별 의제들을 둘러싼 이견을 풀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향후 미국과 이란 정세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저강도 대치의 지속입니다. 일부 분석은 이란이 당분간 해협을 지뢰대로 삼는 핵심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군사 타격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 등 수단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측은 저강도 군사 대치가 계속되고 외교적 접촉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제한적인 림시 배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도세리 편집장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통해 정세의 격화를 피하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협 통항 등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림시 배치를 먼저 달성하고 이후 더 복잡한 의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셋째, 정세 재격화 가능성입니다. 일부 지역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 이 세상" 정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센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켰고 한 남자가 무인도에 떠밀려 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남자는 매일 해변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지나가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또 내려온 나무를 모아 작은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빗바람을 피할 것이 생기자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날 밤 벼락이 오두막으로 떨어지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오두막을 삼켜버렸습니다. 남자는 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가냐고 하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멀리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 듯이 해변으로 달려갔고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딴 섬에 제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섬에서 피어오른 커다란 검은 연기를 보았습니다. 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태워버린 불길이 사실은 자신을 살려낸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 공들여 쌓은 것이 사라졌다고 내 인생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린 불길이 오늘도 넓은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하이힐에 깃든

시작된 류서연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목광여거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립보푸나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의 목표 그리고 임무와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면서 관련 분야의 기초적, 종합적, 통솔적 법률 제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 개정, 폐지, 해석, 변찬, 결정 등 형식을 활용하며 조건이 성숙된 립법 분야에서 법전 편찬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법률 체계에서의 각이한 등급이 립법 역할을 발휘시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규, 감찰법규, 군사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칙과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칙, 각종 규범성 문건 등을 제정하고 실제 상황과 발전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적시 개정 폐지하며 법률 법규의 선전과 해석 사업을 강화하고 립법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하여 법률 체계가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성을 가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립법의 실시성, 보충성, 탐색성 기능을 잘 발휘시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간 협동적 립법, 작고 신속하고 령활성 있는 립법과 소규모적인 립법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립법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발전은 질이 높아야 하고 립법도 질이 높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립법의 질이라는 이 관근을 틀어주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질 높은 립법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적 립법의 핵심은 객관 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것이고 민주적 립법의 핵심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것이며 의법 립법의 핵심은 립법 권한, 립법 절차, 립법 형식을 따르는 것인데 그 목표는 량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손실을 보장하며 량으로 손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 기재를 완비하고 법률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조사 연구, 론증 기재를 보완하며 기층의 립법 연계소를 잘 건설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제도와 업무 기재를 보완하고 모든 헌법 법률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규, 사법 해석, 규칙과 각종 규범성 문건에 대해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 규칙 등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의 실시를 보장하는 부대 규정, 표준 규범, 업무 기재 등을 보완하고 립법 기술 규범의 편성과 응용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기구의 기능체계를 완비하고 법에 의한 정책결정과 정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로 행정권력의 규칙과 개선을 통하여 정부직권이 법률로 교정되고 법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고 기능의 법정화는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종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4 당대회와 당장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할 때 대하여 포체했습니다.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배치하며 권한, 책임과 규범 운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개혁 성과의 제도화와 법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정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과 정부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부문 직책 관계를 원활해하는 것을 동일적으로 결합시켜 기구 설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이 더욱 최적화되며 권한과 책임이 더욱 대등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직책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이 수건하지 않은 직권은 절대로 행사하지 않는 원칙을 견제하며 정부 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와 고효율을 추진하여 개선이 분명하고 분업이 합리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정부 기구 기능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종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종대한 결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재를 보완하여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종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적법성 심사 기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법률 고문, 공직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합니다. 중대결책 종신책임추궁제도와 책임소급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 심사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며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절차가 완비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며 상호 연결되고 고효율적인 적법성 심사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무릇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성 문건은 모두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적법성 심사 의견을 체납하지 않아 규범성 문건이 위법 상황을 초래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 법과 교류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정부의 립법 심사를 강화하여 부문 리익 및 본위주의를 방지하며 정부 립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길림성 령정시 로토고진 사수촌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한 뒤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일련의 생산 라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대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네, 령정시에서 남쪽으로 3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사수촌은 한전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반시설이 약하고 산업이 단일하여 젊은이들이 대부분 애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했습니다. 변화는 2016년 전 도의원의 교체 선거에서 비롯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취임하여 추진한 첫 번째 일이 바로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하고 전투 보루를 튼튼히 쌓고 발전 협력을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당지부는 로년, 중년, 정년에 계단식 협력 사업 구도를 모색 구축하고 로 간부들의 풍부한 기층 관리 경험에 의탁해 발전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기제를 보완하여 귀향 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 군인과 치부 달인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종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전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강력한 조직 포장이 있게 되자 산업 발전은 핵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사수촌 천주제 제일석이 왕리빈과 사수촌 당지부석이 윤수환은 총 간부들을 데리고 10여 차 예제 나가 고찰하고 또 전문가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론증한 뒤 최종 선식 옥수수 재배라는 이 발전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북위 42도에 위치한 사수촌은 옥수수 재배의 황금지대로 일교차가 커 재배된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찰기가 있어 시장 잠재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당지부에서 촌집단이 인수라는 합작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을 때 적지 않은 촌민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합작사, 주식 가입, 리익 배당금 이런 단어들은 생소했고 감히 저축한 돈을 꺼내 시험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모두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윤수화 서기가 앞장서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촌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성원과 촌 주재 간부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장부를 세밀하게 계산해 주었으며 또 상급의 지원 자금 2,400만 원을 쟁취했습니다. 2016년 말 령정시 수화 농작물 재배 합작사가 공식 설립됐습니다. 촌 집단이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촌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선화요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촌 집단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촌은 령정시에서 집단 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촌 집단의 연 소득은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제품이 시장에 자리 잡은 후 사수촌은 발전 중심을 브랜드 건설에 돌렸습니다. 촌 집단의 표결을 거쳐 합작사는 윤수화의 초상과 이름으로 선식 옥수수 브랜드를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랜드를 갖게 되면서 국내 시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자질도 얻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애국의 수출에 2만 2천 달러를 결제받았는데 그 리온이 국내 판매보다 35% 높았습니다. 더 직관적인 변화는 촌민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산업이 자리를 잡고 공장이 건설되자 촌민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을거지가 지나면 할 일이 없어 젊은이들이 애지에 나갔어요.

지금은 공장에 들어서면서 겨울까지 일을 할 수 있어 모두 애지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네, 사수천 천민 고요만은 감개무량해하며 말했습니다. 산업이 흥성해지자 사수천은 주변의 천민들도 이끌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룡정시 당의원의 조직부의 지지 아래 사수천 당지부는 적극적으로 이웃마을과 연동해 토지와 판로사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선식 옥수수 생산 판매 시장을 넓혀감으로써 이전에 각자 도생 국면을 철저히 개변시키고 호의 상생에 군집 효과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업이 발전한 후 존 집단 창부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수천 당지부는 민생에 중시를 돌리고 매년 24만 여원을 들여 전촌 614가구의 상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통일적으로 납부해줌으로써 대중들의 의료 압력을 확실하게 경감시켰습니다. 네, 지금 촌에서 의료보험을 내주고 우리는 주식 가입으로 리익 배당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농한기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 생활이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천민 염지위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 사수촌은 기반시설이 완벽하고 산업사슬이 완전하며 마을 면모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여 룡정시 향촌지능의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던 이 마을은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 봉사에 투입해 천민들을 이끌고 지부의 길에서 더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타산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의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2: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류서연님의 하이힐로 갖고 가는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리 굽이 뾰족하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채 보스에 오르자마자 보스가 사정없이 내달리는 바람에 나는 몹시 휘청거렸습니다. 아마도 격에 맞지 않게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은 내가 위태로워 보였던지 승객들의 시선은 열저히 나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귀밑머리가 희석희석한 여자가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쇼핑백을 들고 다니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나이도 지극히 먹은 여자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주제넘는 멋을 부리며 웬 고노기네 하는 조서도 없지 않아 담겨 있었습니다. 하긴 이순을 넘긴 여자가 모척이나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손잡이에 의지해 간신히 버티고 서서 모세의 관성에 부대끼고 있으니 그 모습은 승객들에게 안쓰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건 말건 나는 모세의 제일 뒷자리로 비집고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달리는 보스에서 내 몸은 흔들흔들 춤을 춥니다.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에게 하이힐은 아름다운 그 자체이고 내 생활에 또 다른 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해벌고가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없는 소녀 시절부터 하이힐은 나의 해벌고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발로 추구해왔습니다. 하이힐이 나의 해발골을 높여주는 유일한 신발로 인연을 맺게 된 후로부터 하이힐은 내게 있어서 삶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동반자였고 나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무마해주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하기에 나는 이순의 나이가 넘었어도 여전히 하이힐에 대한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이힐을 신고 교원의 길을 걸어온 지도 온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난생 처음 하이힐을 신으면서 시작된 나의

교원 생활은 덕분에 멋스러움으로 시작되었고 화려함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하이힐을 신었을 때의 그 행복한 설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스러운 삼척교단에 서게 되던 날, 우리 처녀 선생님이 예쁜 하이힐을 신고 아름다운 교단에서 평생 꽃길만 걸어야지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그때 당시 유행되던 조선 하이힐을 한 컬레 사주셨습니다. 하이힐은 미색이었는데 굽의 높이는 좋게 7cm에서 8cm는 되었고 굽의 체격도 날씬하고 송곳처럼 뾰족했습니다. 하이힐 앞머리도 동그라니 디자인되어 있어 발이 쏙 들어가면 하얀 발등이 노출되어 무척이나 예뻤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멋쟁이 처녀 선생님이 되어 교원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내가 키가 낮은 편이어서 교단에 서려면 하이힐이 제격이지. 너는 하이힐이 너의 작은 키를 높여준 것만큼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를 교원으로 키를 높여준 하이힐의 굽 높이는 바로 우리가 너에게 거는 우수 교원이란 기대 높이니 절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라. 네, 그때부터 나는 하이힐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하이힐을 나의 맞춤 신발로 삼아 30여 년 교원의 인생길을 예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손수 네 발에 하이힐을 신겨주시면서 하시던 말씀, 하이힐의 굽 높이는 부모님이 나에게 거는 우수 교원이란 기대 높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나의 교원 생애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원만하고도 화려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하이힐은 아름다운 여성미를 추구하는 나에게 멋스러움을 가져다 주었고 해맑고가 낮은 신체상의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내 마음을 자신감으로 채워주었으며 교원의 참된 인격을 추구하는 데 동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여 나는 지금도 하이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굽이 없는 신을 신으면 바닥에 납작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초라한 그 느낌이 나를 잔뜩 주눅이 들게 만들었고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했으며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갓 작가 협회에 가입했을 때였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지 답사로 활용해 가게 됐습니다. 첫 문학 답사라 나는 마치 이름난 작가라도 된 듯이 한껏 의시되면서 무엇을 내느라 고급 원피스에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갔었습니다. 근데 웬걸 등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산은 무척 가파로웠지만 단체 활동이라 빠질 수가 없어 울며 교사 먹기로 하이힐을 신은 채 산에 오르자니 그 고생이 여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나는 열 발가락에 내 전신의 힘을 모아 앞으로 쏠리는 몸의 평형을 잡으며 겨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고 나니 나의 온몸은 물자리가 되었고 전신의 맥이 탁 풀려 땅바닥에 불쑥 물앉아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이힐을 벗으니 발 여기저기에 물집이 생겼고 발 뒤축은 껍질이 벗겨져 빨갛게 소홍색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열 발가락이 너무 아프고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런 발을 보느라니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나는 모노들과의 등산에서 수필가의 신분으로 하이힐을 신고 갔다가 엄청 혼났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학교의 교단에서 본안 도시의 거리에서 산책로에서 하이힐을 신고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의를 신고 걸어온

문학의 길이 내 삶을 충실하고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고 또 나의 길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에도 나는 계속 문학의 헌신의 정열을 쏟아붓고 피가 터지고 살까지 벗겨지고 가시 덤불에 발이 찔리고 이슬처럼 피가 내 배에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창작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수필은 그 매력을 토할 것이고 내 문학은 한결도 성숙될 것이며 내 문학은 하이힐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받침돌이 되어 낭만으로 가득 찬 매력을 발산하면서 나의 번뇌와 슬픔과 아픔을 유머와 해악으로 이겨내고 나만의 행복을 수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힐을 신어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진정으로 여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이힐의 체격입니다. 문학 또한 나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문학인의 길을 높여주는 하이힐이 되어주었기에 나는 자신감에 넘쳐 나만의 방식으로 기꺼이 내 생활을 꽃피워왔고 별처럼 빛을 뿌리는 일상이 모여 내 삶을 한결 찬란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하이힐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자, 나에게서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삶의 희열, 그것은 가장 극하고 가장 싱그러운 문학의 향기로 피어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눈, 모, 빛, 광, 같을, 여, 햇불, 거, 목광, 여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눈빛이 횃불같이 밝다, 식견이 높고 원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남북조 시대에 송나라에는 세 명의 황제를 섬겼던 용맹한 무장 단도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략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략도 겸비했으며 군대를 잘 관리하여 관직이 대위 참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한 번은 단도제가 군대를 이끌고 락양을 공략해 성을 지키던 수천 명의 장졸들을 포로했습니다. 한 참군이 포로들을 전부 죽여 군사의 위세를 보여주자고 하자 단도제는 그를 쏘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될 말이오. 지금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군기를 세워야 할 때이고 하물며 이들이 이미 무기를 놓았으니 백성들과 같을진데 어찌 마음대로 죽인단 말이오. 이어 단도제는 포로들을 점검하고 남으려고 하는 자는 남기고 떠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로자를 내줬습니다. 포로들은 단도제가 이처럼 너그럽게 대해주니 당장에서 수백 명이 송나라 군에 가입하겠노라고 자원했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송나라 군대가 지나는 곳마다 현지 백성들이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단도제의 공이 커지고 명성이 점점 높아졌으며 수하 장수들이 모두 용맹하고 몇 명의 아들까지 모두 병권을 장악했기에 송문제는 이를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간신들이 참언을 하니 송문제는 기회를 보아 단도제를 없애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후 문제가 함께 의논할 일이 있다고 단도제를 속여 궁에 불러들이고 이 괴를 타서 붙잡아 하옥했으며 이어 잊지도 않은 죄명을 씌워 단도제와 그의 부하 장수 전원을 죽였습니다. 단도제는 체포될 당시 격불을 금치 못해 두 눈을 부릅떴는데 그 눈빛이 마치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두 건을 땅에 내팽개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암둔한 임금이여, 이는 자기 손으로 만리상선을 허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얼마 후 위나라가 단도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 놓고 송나라를 공격했으며 이들의 군사는 도성까지 위협했습니다. 송문제는 이때에야 한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단도제가 있었다면 이처럼 참담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을. 네, 고사성어 목광여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8월 14일은 말복입니다. 가을 기온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지만 더위와 습기는 여전히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네, 말복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요즘 음식 섭취 면에서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말복에서 온 식재료 추천드립니다. 네, 첫째,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성질이 차서 비상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돋구며 음과 위를 보호하고 리뇨와 부종 완화에 효과가 있어 가을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기침이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은 오리탕을 끓일 때 마, 련자, 황기 또는 서양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은 가을철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백합과 옥죽을 넣어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령근입니다. 가을철은 바로 신선한 령근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이죠. 이때 날씨가 건조하므로 령근을 먹으면 음을 보호하고 열을 식히며 배를 수분하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다음 오이입니다. 복날의 무더위와 습기가 인체에 스며들어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기혈을 일으키기 쉬우며 또한 비위 기능 장애와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적당히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섭취하면 잔액을 생성해 갈증을 해소하고 본열을 없애며 더위를 식히고 열을 내리고 리뇨를 촉진하며 해독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명하 회족자치구 고원시 산자부 전국시대 진나라 무덤유적에서 최근 고고학적 중대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연구진은 다학제 공동분석을 통해 약 2300년 전 전국시대 진나라의 곡물주 잔류분을 성공적으로 확인했으며 당시 술을 빚는 데 사용된 원료와 양조 방식도 밝혀냈습니다. 산자부 무덤 유적은 고원시 원주구에 위치하며 전국시대 진나라 장성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83기의 전국시대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진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 산두호 안에서 3740ml의 고대 액체 잔류물을 채취했습니다. 이 청동호는 직물 안감과 유기질 진흙을 이용한 이종 밀봉 구조로 외부 오염을 차단했으며 덕분에 2000여 년 전에 고대 술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됐으며 증발도 적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공개된 전국시대 진나라 시기 주류 유물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정보량이 가장 풍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다학제 종합 감정을 통해 진나라 사람들이 이미 곡물로 누룩을 만들어 발효제로 사용했으며 당화와 발효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숙련되게 구사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는 전국시대 진나라 사람들의 양조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발견은 명하 지역 전국시대 진나라 시기 주류 양조에 대한 고고학적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구한 곡물 양조 역사를 뒷받침하고 선진시대 농업발전, 고대인의 음식문화와 수공업 기술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새로운 실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유명향촌 정원으로 유명한 마을 서만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해남성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이 통일적으로 용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성공적인 실천을 깊이 있게 총화한 것이고 집권당 건설 법칙과 국정운영 법칙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으로서 당이 장기적인 집권 과정에 자기 혁명을 추진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의욕자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어떻게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의욕사 주기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홍색 강산이 영원히 색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업의 흥망성쇠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택동 동지는 일찍이 연한 시기에 어떻게 지세와 란세, 홍망성세가 반복되는 역사 주기 깃틀 내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직 인민이 정부를 감독할 수 있게 해야만 정부가 으라태지지 않는다라는 답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전면적인 정음치당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켜 치세와 란세, 홍망성쇠가 반복되는 의력사 주기 깃틀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답안을 찾아내고 당의 자기 종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 규범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당의 자기 혁명 제도 규범 체계를 보완하는 데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주항은 전 국면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감독체계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독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국정을 운영하는 재반사업에 일관시켜 강력한 감독으로 자기 혁명을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주항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포괄적인 순시감독과 파견감독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고 당주항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내 감독조례를 제정해서 포괄적인 당내 감독을 추진했습니다. 19차 당대 이후에는 공작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전부 국가감찰 범위에 포함시키고 점차적으로 포괄적인 규율감독, 감찰감독, 파견감독, 순시감독, 구도를 형성했으며 또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해서 인민대표대의 감독, 민주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심계감독, 재무회계감독, 통계감독, 대중감독, 여론감독 등 각종 감독이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했습니다. 당과 국가감독체계의 기틀이 점차 보완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감독제도가 끊임없이 완비화되며 문제를 발견하고 착오를 시정하며 관리를 촉진하는 기능이 꾸준히 증강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한다는 기본 전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한다는 것은 바로 당주항의 집권적 통일 령도하에 당위원회의 전면적인 감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며 각 부류 감독 주체에 대한 령도를 총괄하고 강화함으로써 감독사업이 결책과 포치의 지위, 자원과 역량의 통합, 조치와 수단의 활용 면에서 보다 협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급 당위원회의 주체적 책임, 특히는 수장의 제1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 전담 부담으로서의 규를 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 기능 부문의 감독관리 직책을 일관시켜 구체화하여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통일적으로 조율하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 구도를 완비함으로써 감독 사업에 대한 당의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며 전 과정의 일관된 용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문책이라는 예리한 수단을 잘 이용해서 지도 간부 또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관할 분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주동적으로 감독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독촉함으로써 당 건설과 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목표와 과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전면성과 효과성을 통일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관근 쪽 소수를 잘 틀어줘 전반적인 감독 체계가 보다 엄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행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종 당내 감독의 정향성 인도하에 각 부류의 감독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효능을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관련된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통합을 강화해서 통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하고 항구적인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의 자기 감독과 인민대중의 감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도를 보완해서 진리를 견지하고 착오를 시정해 문제를 발견하고 어휘를 바로잡는 기재를 형성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을 위해서 행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완비하려면 반드시 권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감독의 정치적 속성을 확고하게 파악한 기초에서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전반적인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적 순서에 칼 같은 단속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힘써 정치적 편차를 바로잡고 정돈 개진하도록 독촉함으로써 당의 리론과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당조항의 결집과 포치가 관철 실시돼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감독 대상의 직책 및 사명 리행을 독촉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해서 당 조직과 지도 간부들이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자각적으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 및 기재적 차원에서 감독 난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수장과 지도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며 감독 제도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해서 제도에 의해 권력을 제약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간부를 관리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진일보 형성시켜 재반 감독이 보다 규범적이고 보다 강력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감독 제도의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공연 시장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공연업종협회가 발표한 전국 공연시장 발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상업성 공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41% 증가한 304억 8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관객 수는 5.28% 늘어난 9,881만 1,800명에 달했습니다. 생활봉사 소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공연 산업은 내실 있는 성장에 박차를 가하며 대중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채워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산업의 소비 창출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상해에서 열린 제1회 중국 희극 매화상 국제 우수 극종 목전에서는 11일간 10편의 정품 극과 8대 극종 16명의 매화상 수상 예술가들이 번갈아 무대를 장식했고 3회의 공연과 12회의 예술 종목이 연이어 펼쳐지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중국 무대 예술의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올 들어 지방 희곡의 지역 경계를 넘어선 인기 열풍도 거셉니다. 사천극, 화자 표령 수자료와 홍루지봉은 상해와 절강성 순회 공연을 열었고 문화상 수상작인 무극 삼타 백골정은 30여 개 도시를 누비며 전국 각지의 관객들에게 무극만의 독특한 멋을 보였습니다. 대형 공연 분야 역시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반기 5,000명 이상 규모의 콘서트와 음악 축제 등 대형 상업성 공연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7% 증가한 171억 1,1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관객 수는 20.37% 늘어난 2,328만 2,800명에 달했습니다. 무극 시장에서는 민족 무극 홍루몽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다수 지역에서 긴급 추가 공연을 결정했고 실화 바탕의 형사 수사물로 깊은 울림을 준 파빙은 타 지역 관객들의 원정 및 재관람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장공의 면모, 북상, 소동파 등 대표 작품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치며 검증된 흥행 IP의 작품들이 중소도시 관객층으로까지 조변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식지 않는 대형 공연의 열기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중소도시의 새로운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전국 각지의 문화 소비 활성화를 크게 견인했습니다. 지난 5월 성도의 대표 명소인 관착 골목에 관착 무계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서며 골목과 고택마당 곳곳에서 70여 편에 달하는 몰입형 공연이 펼쳐졌고 이는 100년 역사의 이 옛거리에 새로운 풍경을 더해줬습니다. 마당 속의 연극, 길 모퉁이의 연극, 골목길의 연극이라는 감각적인 기획 덕분에 관객들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뜻밖의 즐거움을 만났습니다. 공연은 전통적인 전문 극장의 틀을 넘어 상업지역과 옛 골목의 고택, 공공공간으로까지 스며들어 저마다의 색깔을 지닌 특별한 무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중심으로 한 복합형 소비공간이 빠르게 조성되며 도심 속 미니여행의 인기 명소로 떠올랐고 이는 잠재적인 소비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심양고궁박물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심양고궁은 11일 전장산하 심양고궁박물관 설립 100년 100점 문물전을 선보여 박물원의 100년 발전 과정을 돌이켜봤습니다. 1926년 심양고궁박물관의 전신이자 동북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동삼성박물관이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설립됐으며 1929년에 대중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100점의 문물이 전시되었는데 서화와 도자기, 옥기, 직수, 칠기, 고적,
유리기, 범랑기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풍부한 품목과 완비된 체계를 자랑했습니다. 전시품 중에 청대 금칠채세, 복수문 투각팔방합 등은 청대에 그림이 있으면 반드시 뜻이 있고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하다는 궁정의 심미와 길상문화를 보여주고, 청월 백지각사, 오체 금룡 단조포 등은 청대 황실의 제사 례제와 최고 수준의 직수기예를 집중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청록 유리 화장 세트 등 다수의 훌륭한 기물은 심양 고궁 소장품의 깊은 조력과 문물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기획자 림성호는 서화류의 문물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서 축 운명의 초소 락신부, 사왕 왕시민의 운곡 교성도 및 량세령 당대가 함께 그린 송학도 등 명가의 대표작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판교가 71세에 그린 총족도도 전시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기 드문 송나라 판본서적과 교통기한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은표도 모두 전시에서 공개됐습니다. 그중 천공 천록 림 랑서목 3편 장서에 속하는 송나라 건상본 례기는 청대 궁정의 옛 장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표면에는 노란색의 금사 비단질 소이가 덮여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존하는 천목 3편서는 20부도 채 되지 않아 국가의 소중한 고적에 속한다고 합니다. 길림예술대학이 주최하는 국가예술기금 2026년도 예술인재 양성지원 프로젝트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인재 양성 개강식이 장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양성반은 총 75일 동안 진행되며 한 달간의 집중 리론 교육 후 현지 조사와 창작 공연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동북지역 소수민족 음악문화의 발굴과 보호, 계승, 혁신 발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길림예술대학의 학과 기반과 우수한 학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학습과 실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과 여러 민족 문화 간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전통 기예와 현대 창작 능력을 겸비한 복합형 음악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향상을 위한 인재와 지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박물관 전시에서 나타난 문자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국가문물국은 19일 박물관 전시 내용 심사 강화를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모든 등록 박물관의 기본 전시, 상설 전시, 림시 전시 내용 그리고 각종 안내 표지, 공지 사항, 안내 알림 등 공공 봉사 정보가 망라됩니다. 통지는 각 박물관이 자체 기관에서 개최하거나 자체 기관 명의로 개최하는 전시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고 업무 책임제를 엄격히 이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전시장을 순찰하고 전시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박물관은 전시 내용 심사의 책임 주체로서 전시 내용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외주를 주거나 심사 책임을 위탁하거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는 또한 각급 문물 행정 부문이 박물관 전시에 대한 등록 관리와 감독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감독 기제를 구축해 박물관 전시에 표준화된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향촌, 정원으로 유명한 마을 서만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0: 서만촌은 마을이 뜨리고 뚜리 마을로 두 바위산 사이에 조성돼 풍부한 공간 구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변화로 촌인 합일의 정치를 보여줍니다. 뒤에 바위산을 업고 앞쪽으로 추수를 마주한 서만촌은 풍수학적으로 바람을 피하고 산수 좋은 최고의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명나라 시기 때 갑부로 된 진사범이 터를 잡은 뒤 지금은 수십 채의 명성시기 보루식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서만촌은 기이한 구도와 함대한 배치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경사진 바위에 조성된 서만촌은 동네의 앞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뒤로 들어가면서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과 목, 수, 화, 토, 오향을 의미하는 다섯 갈래의 돌길이 30채의 주택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거기에다가 2m 높이의 담벽이 온 동리를 감싸나 커다란 보루식 건물 군락이 형성됐습니다. 서만촌의 담벽이는 적지 않은 문을 내서 마음을 드나드는 데 편리하게 했습니다. 남쪽 담에만 해도 하늘과 땅, 인간을 의미해서 천문, 지문, 인문을 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담벽이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는 누구든지 마을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대신 마을 안의 뜰과 뜰 사이에는 자그마한 문을 내서 온 동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 집의 뜰이만 들어서면 온 동리를 다 돌 수 있어서 서만촌은 마을이 뜨리고 뚜리 마을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런 구도는 도로 소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이에 오고 가는 데도 편리를 줘 마을 주민 사이를 더 가깝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많은 건물들 속에서 서만촌의 비조 진사범의 저택은 얼핏 보기에 너무 평범합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일반 골목에 위치한 진사범의 저택문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밀고 들어서면 벽돌 조각과 목각 물이 화려하게 돌로 된 문턱에 귀여운 돌 사자가 조각되어 있는 두 번째 문이 맞이해줍니다. 심지어 문에 걸려있는 쇠로 된 문고리에도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문은 순수하게 만들고 뒤에 숨은 문과 건물은 화려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주인의 자질을 잘 보여줍니다. 서만촌의 가옥은 대표적인 산서풍의 사원입니다. 뜰은 반미터 정도 높은 단위에 의해서 두 번째 부분으로 나뉘고 안채와 별채, 루가, 화장실, 마룻간, 나뭇간, 방앗간 등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질서있게 위치했습니다. 단우의 조항에 위치한 안채는 보통 돌을 쌓아 지은 움집형 건물입니다. 정교한 무늬의 돌 대들보가 기둥과 함께 긴 초마를 받들고 있고 위에는 아담한 건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루각으로 되어 있는 별채의 1층은 나뭇간이나 방앗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여자의 교방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건물의 벽돌과 나무, 돌에 정교한 조각을 새겼습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어울린 산세의 조각은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황실을 버리면 고궁을 보고 가옥을 버리면 산수로 오라고 합니다. 서만촌 집집의 문 위에는 서진사, 은진사, 명경제 등 액자가 걸려있는데 대부분 청나라 시기 때의 것입니다. 세진사와 은진사는 과거 시험에 급제에 얻은 칭호가 아니라 번번이 락방한 선비를 위안하게 지어준 호명입니다. 소만촌에는 돌로 준 움집형의 사효담과 벽돌로 나무로 지은 진씨 종사가 있습니다. 회색빛의 외벽과 웅장한 문, 날아갈 듯한 초마의 노각식 건물을 가진 진씨 종사는 주인이 부자이면서도 관로임을 보여줍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해남성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해구 국흥로의 문화지표들 사이에서 해남성 박물관은 마치 한 척의 정박한 문화방주 마냥 해남도 만년의 문명기억과 남해 천년의 비단의 길에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해남성의 유일한 성급 종합성 박물관인 해남성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이자 국가 4위급 관광구이며 44,500평방미터의 거대한 규모와 12,000평방미터의 전시공간으로 섬의 역사, 민족 풍속, 해양 문명을 엮은 해남의 립체 교과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년 설립 이래 박물관은 최초의 루추한 환경에서 당면의 문화전당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해남 고고학자들의 수십 년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은 고고학 대오는 35,400평방킬로미터의 해남도와 350만평방킬로미터의 남해에 발자취를 남기고 선문명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관내 2만 5천여 점 문물로 구성된 전시체계는 기나긴 해남 문명의 화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남 역사 진열에서 사마 락필동 유적지에서 출토한 13매 인류 치아 화석은 인기가 드높은 전시품입니다. 화석은 해남 인류 활동의 역사를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랐고 신구 석기 시대 과도 단계의 연구에 관근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6000년 전에 릉수 영돈 유적지, 서사 감천도 당송시기 유적지에서 출토한 도자기 파편, 가마 파편은 선민들이 남해에서 자리 잡은 흔적을 제시했고 중국 어민들이 남해를 개발하는 유구한 역사를 입증했습니다. 최고의 보물 전시구는 박물관의 가장 각광받는 부분입니다. 전국시기 상감 명문 청동복합검은 정밀한 상감 조충서 명문으로 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에 새긴 12자의 명문은 어월지역 무기공예의 최고의 수준을 상징하고 고대 해남과 중원의 문화연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 현문 쌍이 구리가마는 당시 군대의 행군 취사 도구로서 중앙정권이 해남으로 온 실물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남송 시기 화광초 1호 신몰선 유적은 6층의 구조로 되었고 근 만점의 복근산 강서산 도자기를 실은 채 바다 밑에서 800여 년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신몰선은 중국 고대 수밀 격벽 기술의 정밀도를 과시했을 뿐더러 해상 비단의 길의 번영을 증견했습니다. 민족문화 전시청은 해남의 독보적인 특색들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청나라 시기 경려 풍속도는 그림과 글로 리민 선족들이 집을 짓고 방직하고 향을 채취하는 생활전경을 세밀하게 그려 명청시기 려족 사회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려족 견직 예술의 최고의 작품인 오룡출의 룡이불은 노란색, 하얀색, 초록색 등 견사로 웅장한 그림을 엮었습니다. 이 작품은 궁정에 바치는 희귀품일 뿐만 아니라 민족 지혜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황화리 공각방 문미호에 새겨진 단풍조양, 송로동춘 등 문양은 해남특산과 민간공예를 완벽하게 융합시켜 지방특색이 아주 농후합니다. 도자기 전시관과 수중고고 전시구에서는 점차 뚜렷해진 해양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관 가마터에서 출토한 수천 점의 청화, 청유 도자기는 해남 도자기 가마 고고학의 공백을 메웠고 화광초 1호 침몰선에서 출토한 청백유 화구 봉수호는 페르시안 금은기 풍격의 조형으로 동서방 문화가 융화하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물들은 이슬람교도 산호성 묘비 등 수당품과 함께 해남이 비단의 길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실물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혁명 문물 전시구는 영광스러운 혁명 기억을 새기고 있습니다. 풍백구 장군의 회동시계는 해남혁명의 불금기가 23년 동안 휘날린 장거를 증견했고 장옥화 장군의 필기책은 해남 해방 전역의 선박 수량, 지휘원 이름책 등 관근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소중한 군대 역사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품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청의 견직기에 전통기곡과 서로 아울러져 해남 문화의 정신적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낙필동의 고대 유적에서 화광초 1호 침몰선의 출토 문물까지, 리족 견직의 전통기에서 해남 혁명의 역사 유물까지, 해남성 박물관에는 추상적인 서정이 없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문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해남의 선민들이 어떻게 터를 잡고 해남이 어떻게 비단의 길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되었으며 해남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전승하고 혁명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명백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중점 대학 석사에 합격한 한 능력자 아빠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요즘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능력이 되면 아빠가 대학원 시험을 한번 보세요. 섬서성 서안시에 사는 장지강은 지난해 사춘기 딸의 이말에 자극을 받아 직장에 다니며 5개월 동안 시험 준비를 한 끝에 서북공업대학 MBA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원 진학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딸의 학습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지강은 평소에 업무로 출장이 많습니다. 지난해 고중 입학 시험을 앞둔 딸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신신당부하자 딸은 능력이 있으면 아빠가 시험을 보세요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생각한 다음에 말로 아이를 가르쳐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학원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지강은 처음에 시험 준비를 하게 된 동기는 딸에게 눈에 보이는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매일 문제를 풀며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이 서서히 바뀌었다면서 사실은 결국 딸을 위해 시험을 친 게 아니라며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장지강은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듣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녁에는 4-5시간씩 수학 논리를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출장길 고속철에서도 공부했습니다.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학원 시험 과목에서 유리한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를 전부 풀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숙제를 하고 그는 옆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집안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5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한 끝에 지난 6월 그는 서북공업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딸은 자진해서 친구랑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중 입학 시험에서 딸은 모의고사보다 95점 높은 점수를 받아 무난히 고중에 진학했습니다. 장지강의 대학원 합격 영상이 화제로 되면서 많은 중년 네티즌들이 나이와 가정, 일에 묶여 있어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장지강은 소설이나 전문서적을 읽고 강연을 듣고 지식 관련 짧은 영상을 보는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장지강은 딸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훈계조의 설교가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자신에게 나이는 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중점대학 석사에 합격한 한 능력자 아빠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 발군 탈이 차이자기 힌 당이기 힌 예라버니 괴로운 생각에서 뜨탁 뜨겐 생일이 조금 맞다 군무리식인 자 갈래